0: There is only one Korean residing in Poland, and he is quite successful in the medical profession. Born in Hamgyeongdo province, he is known as Ryu Cho-si.
1: His birth name is Ryu Seung-yeol, though he is better known by the names Ryu Kyung-jip or Ryu Cho-si. For the sake of our story, we will refer to him as Ryu Kyung-jip. Born in Wonsan, Hamgyeongdo province in 1869, he eventually became a self-taught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fact, tracing his life was not easy. Records of him are scarce,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life. Against this backdrop, we finally found someone who could tell his story.
2: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그 주 전공은 한국 고전문학이고요. 이것을 비교문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의 고전과 폴란드의 고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썼고요.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1: In fact, he is the very first person in Korea to academically shed light on the life of Ryu Kyung-jip.
2: 폴란드 최초의 한인이라면은 유경집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명은 유승열이고요. 경집이 호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별명처럼 유초시라고 불렀는데 과거 시험에 초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유초시라는 별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폴란드에 살면서도 유초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기록에는 유초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 In the early 1880s, having passed the 속과, the preliminary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set out from Wonsan for Seoul to take the 대과, the main examination. However, upon arriving in Seoul, Ryu Kyung-jip bore witness to a rapidly changing era. It was then that he made the decision to abandon the examinations he had spent years preparing for. And then, in 1894, he left Wonsan and moved to the Primorsky Krai.
0: As times changed and the world shifted, I shed my attachment to Joseon. In the spring of my 23rd year, fueled by not-so-small ambitions, I set out on a long journey. Leaving Wonsan, I headed for Vladivostok with a grand dream. To strike it rich in the vast lands of Siberia and start a ginseng business.
2: 유경집 선생님도 1894년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옮겨가서 사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 유경집 선생님이 한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의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0: Once again, I shouldered my pack and set out for Nikolsk. It was there that I finally open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 to which I would dedicate my entire life. I hung up a sign that read Goryeo Pharmacy and began to promote my services.
3: 한의학 고전을 바탕으로 한의학 고전에 담긴

0: 의학 이론과 사상, 한의학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현 교수입니다.
1: Professor Kim Jong-hyun, who researches the theories, philosophies, and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t Gacheon University, is also one of the scholars who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Ryu Kyung-jip and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his life. But where exactly does his interest in Ryu Kyung-jip stem from?
0: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라는 동기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경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 It is fascinating to learn that he discovered Ryu Kyung-jip's name while researching the ro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how exactly was Ryu Kyung-jip connected to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2: 한의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죠.
1: 안중근. He is one of Korea's most iconic figur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09, he carried out an act that would go down in history. In Harbin, he assassinated Ito Hirobumi, the very man who spearheaded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ands as one of the most symbolic momen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erving as a powerful declaration of Korea's will for freedo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나가 있다가 여러 차례 유경집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다가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할 때 그 러시아어를 하는 안내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유경집의 첫째 아들인 유동하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의거 활동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의거에 참여했던 네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동하 이 분이 바로 유경집의 첫째 아들이 되죠.
1: This is Ryu Dong-ha, the eldest son of Ryu Kyung-jip, who worked closely with An Jung-geun and played a key role in his historic miss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e was arrested alongside An Jung-geun and imprisoned. However, according to Professor Kim Jong-hyun, Ryu Kyung-jip himself was also deeply involved in the Harbin mission.
0: 유동아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기록을 보면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상 주도를 했고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0: 바르샤바에 사는 한의사인 유초시라고 하는 유경집 이분이 유학생인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명을 초청을 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바르샤바까지 가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또 물질적인 지원도 받아서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애국을 한 것일 수도 있죠.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한 것이고 같은 동포애를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1: In 1936, 류경집 eventually returned alone to his hometown of Wonsan.
2: I miss my homeland so dearly that I long to see its mountains and rivers. Now, at the age of 68, I have finally returned. Honestly, having come back to Korea after 50 years, I find it has changed beyond recognition. Whether it is good or not, I am determined to spend the rest of my days here until the very end. Life is but a fleeting dream. My whole life has passed like a dream.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말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느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re is only one Korean residing in Poland, and he is quite successful in the medical profession. Born in Hamgyeongdo province, he is known as Ryu Cho-si.
1: His birth name is Ryu Seung-yeol, though he is better known by the names Ryu Kyung-jip or Ryu Cho-si. For the sake of our story, we will refer to him as Ryu Kyung-jip. Born in Wonsan, Hamgyeongdo province in 1869, he eventually became a self-taught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fact, tracing his life was not easy. Records of him are scarce,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life. Against this backdrop, we finally found someone who could tell his story.
2: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그 주 전공은 한국 고전문학이고요. 이것을 비교문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의 고전과 폴란드의 고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썼고요.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1: In fact, he is the very first person in Korea to academically shed light on the life of Ryu Kyung-jip.
2: 폴란드 최초의 한인이라면은 유경집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명은 유승열이고요. 경집이 호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별명처럼 유초시라고 불렀는데 과거 시험에 초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유초시라는 별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폴란드에 살면서도 유초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기록에는 유초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 In the early 1880s, having passed the 속과, the preliminary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set out from Wonsan for Seoul to take the 대과, the main examination. However, upon arriving in Seoul, Ryu Kyung-jip bore witness to a rapidly changing era. It was then that he made the decision to abandon the examinations he had spent years preparing for. And then, in 1894, he left Wonsan and moved to the Primorsky Krai.
0: As times changed and the world shifted, I shed my attachment to Joseon. In the spring of my 23rd year, fueled by not-so-small ambitions, I set out on a long journey. Leaving Wonsan, I headed for Vladivostok with a grand dream. To strike it rich in the vast lands of Siberia and start a ginseng business.
2: 유경집 선생님도 1894년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옮겨가서 사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 유경집 선생님이 한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의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0: Once again, I shouldered my pack and set out for Nikolsk. It was there that I finally open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 to which I would dedicate my entire life. I hung up a sign that read Goryeo Pharmacy and began to promote my services.
3: 한의학 고전을 바탕으로 한의학 고전에 담긴 의학 이론과 사상, 한의학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현 교수입니다.
1: Professor Kim Jong-hyun, who researches the theories, philosophies, and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t Gacheon University, is also one of the scholars who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Ryu Kyung-jip and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his life. But where exactly does his interest in Ryu Kyung-jip stem from?
3: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라는 동기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경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 It is fascinating to learn that he discovered Ryu Kyung-jip's name while researching the ro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how exactly was Ryu Kyung-jip connected to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2: 한의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죠.
1: 안중근. He is one of Korea's most iconic figur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09, he carried out an act that would go down in history. In Harbin, he assassinated Ito Hirobumi, the very man who spearheaded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ands as one of the most symbolic momen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erving as a powerful declaration of Korea's will for freedo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나가 있다가 여러 차례 유경집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다가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할 때 그 러시아어를 하는 안내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유경집의 첫째 아들인 유동하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의거 활동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의거에 참여했던 네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동하 이 분이 바로 유경집의 첫째 아들이 되죠.
1: This is Ryu Dong-ha, the eldest son of Ryu Kyung-jip, who worked closely with An Jung-geun and played a key role in his historic miss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e was arrested alongside An Jung-geun and imprisoned. However, according to Professor Kim Jong-hyun, Ryu Kyung-jip himself was also deeply involved in the Harbin mission.
3: 유동아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기록을 보면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상 주도를 했고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0: 바르샤바에 사는 한의사인 유초 씨라고 하는 유경집 이분이 유학생인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명을 초청을 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바르샤바까지 가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또 물질적인 지원도 받아서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애국을 한 것일 수도 있죠.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한 것이고 같은 동포애를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1: In 1936, 류경집 eventually returned alone to his hometown of Wonsan.
2: I miss my homeland so dearly.

떠넓다 팔랑개비라 비상천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닿지 말고 창 받아라. 그때요 조조진중 조승상은 장대상에 높이 앉아 적벽 대전을 앞두고 의기양양할제 군사 하나 보아되 강남 일척선이 황계밀차로 왔나니다. 즉시 받아 떼어보니 주유 굳이 맞자름에 벗어날 길 없던 차에 번양으로 양식 준 가라 하니 행선하야 대진으로 갈 것이매 뱃머리에 청룡 황기 꽂은 뒤 양식 빼라 허였겄다. 초저영포 대휘호야 대열을 배설할제 주역을 많이 장만하여 장조를 호게 할적 조승상은 조헌의관 홍사폭

복망구 차고 소망하고 한디 앙청창검은 우호 강차이라 혼자 좋아하는 말이 내가 이 장으로 황건동 닭의 머리를 비어 사해를 평정하였으되 다만 못 얻은 게 동남이라 장을 들어 강동을 가르치며 여봐라 주유 손거라 전실을 믿음 모르고 대병을 한걸따 또 하구를 가르치며 여봐라 유비 제갈량아 감히 약한 손으로 대산을 흔들소냐 버리고 불쌍하구나 제장.

아이고. 다 같이 들어앉아 같이 서로 울음을 울째 부모 그리워 우는군사 처제야 생각을 은군사 동기간이 그리워 우는군사 어떤 군사는 술잔이나 먹고 이야기로 웃으는 군사 또 어떤 군사는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손으로는 산적꼬치를 들고 고향을 무뚜뚜름이 바라보며 아이고 아버지 우리 고향 있을 적에는 이런 음식을 보면 부모님 전 농양을 하고 남은 음식을

이 미련한 것이 말이야 소리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석으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거 준비하느라고 생 비릿땀을 흘렸시오. 거시기 에어컨을 아무리 떼도 말이야 앉아서 소리하면 나도 그 기온 때문에 기후가 그러니까 땀이 쩔쩔 나. 그래도 오늘보다 훨씬 잘했거든. 내가 연습할 때는 그리고 뭔 박수를 쳐. 그래갖고는 막 쾌감이 있는 겨우 안에서 이 벼르고 벼르고 이것들 하견 그날만 돼봐라 내가 다시 기가 막히게 할 것이다. 아 이러고서 막 용을 썼더니 아 지난주부터 말이오 기운이 뚝 떨어지는 겨우. 아 기온은 떨어지는데 기운이 떨어지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 내가 할수록 어렵구나 이놈의 것이. 너무 벼르고 지랄하고 이렇게 해댔더니 그럴 게 아니오. 생 땀을 많이 빼니까 진기가 빠지네 비오. 아 금방도 그냥 죽겄네. 아이고 그중에 또 처자식 생각에 내일 죽을 거니까 적벽대전에 내일 끌려가 죽을 거니까 전날에 그냥 실컷 먹게 해주니까 술 한잔 먹고 나니 그중에 박성환이 같이 그냥 아주 가정적이고 아주 심약한 놈들이 있었던가 지 처자식 생각에 울며불며 한번 울어보는데 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때요 또 한 군사가 딱 나오며 이놈은 뭔 용감성이 그냥 투철하던가 떠들썩하게 이놈 저놈 호령을 하면서 나오겠다. 예!

아주 내 얼씨구 아주 다. 전장 나갔다 안 죽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아할 것이오. 요거 대목도 요새는 중중몰이라고. 이놈 저놈 말 들어라 나의 월제 좀 놈이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이러먹어서 막 세려 부시나 몰라. 이놈 저놈 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충청도가 점잖은 것 같아도 그냥 세려 부실 땐 또 영락없이 세려 부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 다시 군사들이 다음 날 있을 전장을 앞두고 술에 취해 자기 서름들을 꺼내놓을 적에 그때

남편을 바라보니 까마구 하나 울고 온다. 까옥 까르르르르 까옥 울고 오니 조승상이 껌모구 소리를 듣더니 큰 한귀를 벗으되 월명상이야. 헤헤헤.

조금 이상하냐? 이 조조가 술이 취해가지고 나름 탁 달도 없고 껌껌한데 까마귀 하나가 따라라라라 까라라라 가는 걸 보고서 왈명성여 오자이기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안고 왈명성여 이렇게 정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왈명성여 왜 이렇게 흥청거리나 했더니 아 이놈이 술에 취했어. 그래서 실제로 저 어렸을 때 보면 저 어른들 저기 막걸리 한 잔씩 잡수면 이렇게 수염 나는 옛날 어른들이 곧잘 그렇게 시조를 흐거든. 시조를 하면 술에 취했으니까 동창이 말가네야 이렇게 하지 동창이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게 생활 속에서 아마 그렇게 됐는 게 조조가 술이 취했는 게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아이 그렇지 저렇게 속을 아래야요. 얼마나 착해. 옆에 있던 유복이 하는 말이 월명성의 오작 이봐 유복이는 안 취했다니까. 월명성의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삼잡의 무지 가이란 곡조는 금일 임전시의 대단 불길한 징조로 소이다. 조조가 그 말을 듣고 분을 내어 어디 어찌 그런 요망한 말을 하는고. 조성상이 분을 내야 유복을 살해하니 근들어이 할 일이냐. 그때요 주선봉 황계는 조조 진중 화전차로 살갗이 쫓아 들어가겄다. 전이전체 전주세지 해주각세계중 천지 각선이 정우하라.

들어올지. 그때야 문비 크게 외워 저기 오는 저 배로 오지 말라. 승상님 분부로다 황기가 묵묵보다 활로 쏘니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기하선 20대가 화포가 진짐 떼떼떼떼 나발소리 뒤둥둥 내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한 번을 부리버썩 하려리 우르르르르르르 두 번을 부리버썩 세상이 빛난데 세 번을 부리버썩 풍성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천선 뒤뚱용 총할 때 노석대 삼다리 행정망해가 불에 붕 기지는 팔팔 장화과전 궁전반배 바람서양도 동남철궁 강궁철존 호위장 장애장 삼비도 괭이 동나구 다발장구 징깽거리 웬기롱 징기롱 선산이 깨져서 풍파강성에 그저 모두

키고 김에 키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무단히 죽고 숨이 그쳐 그저 시험 해보라고 죽고 참말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나 죽는다 여바라 군산놈은 오독

빠져 죽고 또한 군사는 배전으로 우뚝 나서더니만은 내의 불길한 놈아 이놈아 날 잡아가거라 이놈아 간보니 조간하고 말부이 번쩍었나 귀할 손 사람이 오천

이 화전에 죽는다 이놈들 나서거라. 이제라도 해보자 이놈들 나서거라. 우리가 붐 화전육고 또한군사는 내가 아남의 손에 장 맞고 살 맞고 두들겨 맞아 죽었으면 후회될 놈도 없고 내가 이될 줄을 알고 피상을 사서 주머니에 넣었더니라. 피상을 찾더니만 아드득 깨물어먹고 무리가 붕 조조이신 숯빛이오 정욱이신 똥빛이나 장현은 활을 들고 소왕은 가래를 들고 황제허협을 무릎을 쓰고 쫓아오며 외난 말이 붉은옹포 입은 놈이 조조니라. 닫지 말고 쉐주거라. 조조가 황급하여 입문옹 뽑아서 놓고 군사접을 아사 쓰고 조조 탄 말이 비상하다 부질없이 총로 타고 화역진이 눈에 들어 몹시도 아린다.

0: 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까따가 난 똥 싸웠다 어서 가자 오림산으로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1: 이 앞부분에서 박성환 선생은 제갈공명을 찾아간 유비가 저 잠 깨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비가 우르르 쫓아가서 불 지르겠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 싸움하는 군사들만 있었는데 이제 겨우 책사 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장비가 산통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말릴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야 현재야 하고 말리지요. 그 소리가 저는 이 적벽가에서 가장 울림이 있는 소리 같습니다. 이 적벽가를 바로 나타나게 한 소리였다. 그래서 그 보성 소리 또는 동초째 소리 이런 데서는 이걸 세 번, 네 번을 합니다. 현재야, 현재야, 현재야 하고 그러는데 이 이동백 선생의 소리에서는 그냥 현재야, 현재야 하는데 그 아래로 깔면서 나오는 이 현재요가, 현재야가 어찌나 애절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벽가를 들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이 적벽대전까지 죽고 타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있었지요. 이 제갈공명이 군사 분발을 하면서 조자령은 어디로 가라 장비는 어디로 가라 그런데 나중에 관우가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관우 왜 안 부르느냐 옛날에 조조에게 이번 은혜가 있으니까 넌 안 되지 않겠느냐 절대 내가 그걸 은혜 때문에 조조를 살려주는 일 없겠다 해서 화영도로 가게 되지요. 이제 하나하나 그 내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른바 세타령이라든가 또는 군사첨고타령이라든가 이런 기가 막힌 대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적벽가의 더늠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풀어나가는 이 박성환 선생과 그리고 서영석 선생의 북 이걸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조조가 그렇게 백만 대군을 거의 대부분을 적벽화전에서 몰살을 시키고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들고 들어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 들고 오메 그 충청도 사람이구먼. 예 네, 어디요?
2: 전 대전입니다.
0: 이 그렇지 대전 사람들도 그 말을 써 들고 뭐 한다는 게 자꾸 그런다는 얘기죠. 아, 그 이동백이 분명히 그렇게 했어.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암상의 시 바래보니 통남풍은 뭐고

불쌍해야 못 보겄다. 조승상이야 자꾸 웃겄다. 아이고 승상님, 백만댁을 몰살시키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었사시오? 주희와 제갈래가 개교를 몰라 이런 험한 곳에 여 일포금만 뒀던 날 여 남은 폐군장졸 하나나 살아가겠느냐? 사면 숲속에 불이 번쩍 방포 꿍! 한장손 나온다! 한장손 나온다! 얼굴은 형사

조조야 상산조자룡 아는다 모르는다 굳이 해명을 받아 조자룡의 명받아라 하통이 번뜨더니 이라부 달려들어 서장을 얼러 남북장 베고 중앙장 얼러 얘가 땡기러 내가서 얼른 오면 제가서 땡기러 대고 널렌새 뻥차듯 물은 불 빼듯 두꺼비 팔이 잡듯 좌우로 쳐들어갈게 조조의 장졸 머리 푹푹 낙엽이로구나 목 떨어질때 기울여세요 함대고 죽음이여 산이라 조조 맑게 똑 떨어져 떼고르르르르 뒹굴며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파자 장요

바라보다니 초조하흐 중관이 허는 말이 승상님 또 웃었으니 큰 전통 났어. 이 말이 지든 마든 내 곧소리가 쿵 한장수 나온다. 얼굴은 먹장가 꼬고리는 나박수염 사모장창을 누루에 번뜩 들고 우레 같은 큰소리 병력같이 뒤지르며 나오는 디 내 이름 조조야 쥐같은 대정놈아 내 이름 어디로 간다. 함부로 통소리 나는 새도 내려지고 낙연잎

부른다. 떡이요. 먹는 떡이냐? 아니요. 한번 호통에 많이 쓰러지는 장비 장익떡이요. 아이고 무서운 익떡이로구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미국

한다. 조조가 자꾸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가다 보니 요새 서편제나 동편제에 있는 세타령이 참 좋습니다.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종잡은 뒤 북쳐. 이렇게 아주 가련하고 청승맞게 멋진데 이 세타령은 저는 그걸 채택하지 않고 이동백 선생님 세타령을 합니다. 요 대목에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이때 마참 어느 때 녹음방 조준 때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각새 떼새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 구만장 천대붕이 문왕이 나겨 시사 기선 조영호 봉왕이

자기 금자함이 흑감무여 여천미연은 소리게 정이 문전 깃들었다 잡지 당강같이 세종에는 봉왕이 세종에는 봉왕이 자 무슨 생각으로

새가 운다. 초경이 경삼 사오교 사람의 간장 흘러기려고 부두새가 운다. 사람의 간장 흘러기려고 부두새가 운다. 이 산가야 뽀호 저 산가야 뽀호.

양로지평 다다라 불로와 의한하며 종이 여자 오대 군불책정이면 이북으로 여자 가요 남불지경이면 이지별로 여자 가요 돌불가영이면 이지별로 여자 가라 하였으니 남은 군사 점고나 허여보사이다 그리하여라 영이 나니 정욱이 기두르며 큰 소리로 외난 뒤 점고납신다 흩어진 군사 모아든다 갑옷 벗은 제장이며 군복 벗어 얻은 자 활마저 상원 군사 앉혀놓고 갈 수 없고

보이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우리 고향을 언제 갈 거나 아 이렇듯 녹음을 울고니 조승상이 분할래야 사생이 유정커녕 복성이 웬 말이냐 만일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아리라 정후기 호명하여 군사 이름을 부르는구나 일대장의 안희명이 물고야 안희명의 가죽단이 아까 놈 죽었다 또 불러라 좌사 전총의 장돌세 예 상헌다리 웬길 수 없어

가서 부모님과 처자를 상봉 걸 거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견이 어디 있느냐. 이리 오니 옆에 있던 동무들이 한 번에 모두 난지면서 우는 말이 때 아닌 동남풍에 모르시오. 눈치도 모르고 이리저리 다 죽이고 혼자 살려 어쩌려고. 파총의 진호역이 허여기가 들어온다. 멈추어서 짊어지고 군 묶어서 팔에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Surrounded by vertical columnal joints, Pomsom Island boasts naturally carved grand sea caves. The production team enters the Nostril Cave Point, located on the northern side of the island. The path into the cave feels like swimming through a massive canyon beneath the sea. Over a long time, the tides and waves have sculpted this beautiful scenery.
1: Yes, Pomsom의 콧구멍 포인트는 해수면 위쪽의 웅장한 주상절 형태가 그대로 바닷속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네, 수심은 대략 10m 이내로 초보 다이버도 동굴 다이빙을 경험하기에 알맞는 곳인데 양옆으로 동굴 안쪽까지 이어진 주상절리 지형을 따라 이동하면 계곡 위를 날아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0: There are no seaweed or corals along the cliffs, but the special vibe of the dramatic formations are more than pleasing to the eye.
1: Bumsuk-Kokubong-Donggul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조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 절벽을 끼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동물과 달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 안반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든지 흰동가리 둥지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해송이나 연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0: A diver swimming past coral, blooming across the rocky seabed, is a sight of beauty. Around Pomsom Island lies another thriving ecosyste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 졸업생이자 지금 현재 음악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문입니다. 이 역사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서양 유럽에서 그 이 음악학이 태동을 했고

0: 수업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저희는 뭐 다 소규모기는 하지만 진행되는 그 전공 수업은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그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그렇게 꾸려 나가시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음악학에 대한 그 대략적인 이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비평 실습은 우리가 그 흔히들 음악학과 가면 음악 비평하는 사람이 될 거야, 평론가가 될 거야 하는데, 그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걸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 특정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공연을 보고 오거나 어떤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단순히 리뷰로 끝나는 그런 성격의 글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일들이 그 무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무대가 또다시 어떠한 변화를 그 꿈꾸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 글쓰기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글을 쓰기에 앞서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걸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생각하는 방식을 또 훈련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서양음악사 수업은 전문사 다른 음악학 말고 다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역사를 그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것으로 꾸려가는 수업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특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특별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떻게 그런 한 개인을 특별한 음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를 내렸는지, 거기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런 음악의 그런 변화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외에도 음악사를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 수업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사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가치, 의미, 특별함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알아야지 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왜 그 시대의 청중들이 그러한 부분에 반응을 했을까? 지금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청중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그런 고민들을 안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그 다각도에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시간이 또 다른 종류의 서양 음악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졸업생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그 학교에서 느끼게 되는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수업 관련되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그 심정적으로나마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변화한 거를 생각해 보면, 석권동을 가면 변화한 걸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악원은 사실 제가 오페라하우스 음악당의 강의실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 교사 요 캠퍼스,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 시절과 요 시절을 다 거쳐갔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여기가 많이 변한

같지는 않은데 석관동을 가면 되게 많이 변화한 걸 보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예술사 1학년 2학기쯤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석관동에서 탈출구를 나름 찾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신문사 그 기자를 지원을 해서 해봤는데 코스가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서초동과 석관동을 오가는 게 가는 길이 비록 쉽지는 않았는데 서초동에서와는 다른 또 다른 경험들이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저에게는 있었고요. 지금은 예술과젠더연구소라고 이름 붙여진 그 기관이 예전에 여성활동연구소였거든요. 전문사 시절에는 거기 연구소 또 조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석관동을 갈 일이 저에게는 계속 제법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지못 있는 쪽으로 뭐가 건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내가 알던 도서관이 위치가 저쪽이 아닌데 국기계향대도 어딘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풍경이 좀 많이 달라져서 그럴 때 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 한데 역시나 그 졸업생이기 때문에 내가 요 시절 이 가을 혹은 겨울 그때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석관동 갈 때마다 곧잘 떠올리곤 합니다. 음악학과는 어떠한 작업 혹은 어떠한 공부를 하는 전공 이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들이 그 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행사가 그런 의미에서 그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랑 전혀 다르게 학생들 스스로가 이번 이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샵 되게 길게 주어져 있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고 그 1학년부터 거기에 참여했었던 모든 학생들이 정말 그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그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가 더 재밌어져서 수업 시간에 반짝반짝한 눈망울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런 방법보다는 스스로가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확신 혹은 아 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었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루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주제라고 일반화시켜서 하면 하나하나의 그런 주제들이 사실 제가 요 나이대 학생들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시간이 조용하게 끝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되지 그런 생각들도 고민들도 있었는데 고민은 잠시였고요. 고민이 불필요할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를 해주어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이런 공적인 기회가 좀 더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날 나왔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의 나의 삶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혹은 하고 있는 공부, 작업 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각각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훈련받았었던 방식이나 그리고 그 개인이 누구를 만나서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민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제각기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학은 어쨌든 언어, 지역적인 의미에서의 그 언어를 매개로 활동을 하는 그 공부를 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이나 직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주저하거나 혹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설득력 있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내주면 그거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다음을 또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음악학 전공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닫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음악이라고 하는 이 큰 영역 안에서 음악학 전공과 또 창작 혹은 그 연주라는 이런 실기라고 묶여지는 뭐 프랙티스, 예술의 실제 활동과의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론 관련된 것과 실제 예술의 실제 어떤 활동에 대한 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실제의 모습들이 변화해 갔었던 것들을 역사 흔적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우리는 굉장히 좀 다르게 이론과 실기, 실제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제가 지금 다른 작업을 하면서 그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20년사 그 책자를 이렇게 쭉 훑어봤었어요. 훑어보는데 그 초대 총장님이셨던 이강숙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딱 제 눈에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칸막이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칸막이라는 표현으로 요거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론과 실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고, 이론의 작업이라는 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음악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무대에 대한 이야기, 무대를 향한 이야기, 무대를 만든 사회의 이야기,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개개인의 활동들을 좀 더 그 의미 부여라든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구와 교육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게 저의 강의실 수업 현장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또 다시 저의 연구에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을 저는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걸 저는 지향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음악사라고 했을 때 서양 예술 음악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요 개념을 좀 새롭게 다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도 따끈따끈하게 이런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것저것 나온 그런 논문을 또 읽기도 했고, 또 이거에 앞서서 조금 더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을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양 예술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롭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0: There is only one Korean residing in Poland, and he is quite successful in the medical profession. Born in Hamgyeongdo province, he is known as Ryu Cho-si.
1: His birth name is Ryu Seung-yeol, though he is better known by the names Ryu Kyung-jip or Ryu Cho-si. For the sake of our story, we will refer to him as Ryu Kyung-jip. Born in Wonsan, Hamgyeongdo province in 1869, he eventually became a self-taught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fact, tracing his life was not easy. Records of him are scarce,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life. Against this backdrop, we finally found someone who could tell his story.
2: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그 주 전공은 한국 고전문학이고요. 이것을 비교문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의 고전과 폴란드의 고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썼고요.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1: In fact, he is the very first person in Korea to academically shed light on the life of Ryu Kyung-jip.
2: 폴란드 최초의 한인이라면은 유경집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명은 유승열이고요. 경집이 호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별명처럼 유초시라고 불렀는데 과거 시험에 초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유초시라는 별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폴란드에 살면서도 유초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기록에는 유초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 In the early 1880s, having passed the 속과, the preliminary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set out from Wonsan for Seoul to take the 대과, the main examination. However, upon arriving in Seoul, Ryu Kyung-jip bore witness to a rapidly changing era. It was then that he made the decision to abandon the examinations he had spent years preparing for. And then, in 1894, he left Wonsan and moved to the Primorsky Krai.
0: As times changed and the world shifted, I shed my attachment to Joseon. In the spring of my 23rd year, fueled by not-so-small ambitions, I set out on a long journey. Leaving Wonsan, I headed for Vladivostok with a grand dream. To strike it rich in the vast lands of Siberia and start a ginseng business.
2: 유경집 선생님도 1894년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옮겨가서 사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 유경집 선생님이 한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의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0: Once again, I shouldered my pack and set out for Nikolsk. It was there that I finally open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 to which I would dedicate my entire life. I hung up a sign that read Goryeo Pharmacy and began to promote my services.
3: 한의학 고전을 바탕으로 한의학 고전에 담긴 의학 이론과 사상, 한의학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현 교수입니다.
1: Professor Kim Jong-hyun, who researches the theories, philosophies, and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t Gacheon University, is also one of the scholars who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Ryu Kyung-jip and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his life. But where exactly does his interest in Ryu Kyung-jip stem from?
3: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라는 동기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경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 It is fascinating to learn that he discovered Ryu Kyung-jip's name while researching the ro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how exactly was Ryu Kyung-jip connected to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2: 한의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죠.
1: 안중근. He is one of Korea's most iconic figur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09, he carried out an act that would go down in history. In Harbin, he assassinated Ito Hirobumi, the very man who spearheaded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ands as one of the most symbolic momen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erving as a powerful declaration of Korea's will for freedo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나가 있다가 여러 차례 유경집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다가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할 때 그 러시아어를 하는 안내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유경집의 첫째 아들인 유동하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의거 활동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의거에 참여했던 네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동하 이 분이 바로 유경집의 첫째 아들이 되죠.
1: This is Ryu Dong-ha, the eldest son of Ryu Kyung-jip, who worked closely with An Jung-geun and played a key role in his historic miss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e was arrested alongside An Jung-geun and imprisoned. However, according to Professor Kim Jong-hyun, Ryu Kyung-jip himself was also deeply involved in the Harbin mission.
3: 유동아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기록을 보면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상 주도를 했고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0: England, Ryu Kyung-jip also helped support many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1: 아마도 1920년대 촬영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유경집 선생이 있고 폴란드 부인인 여성이 있고 여기 이제 뒷면 사진에 보면은 김준현이라고 하는 유학생 이름이 나오는데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고요히 서 있을 때 이형제 우원망이 오빠 이리를 줄 모르겠소. 야 딸따길따 길따날따 팔랑개비라 비상천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창 받아라. 그때요 조조 진중 조승상은 장대상에 높이 앉아 적벽 대전을 앞두고 의기양양할제 군사 하나 보아되 강남 일척선이 황계밀차로 왔나니다. 즉시 받아 떼어보니 주유 굳이 맞자름에 벗어날 길 없던 차에 번양으로 양식준 가라 하니 행선하야 대진으로 갈 것이네. 뱃머리에 청룡 황기 꽂은 뒤 양식배라 허였겄다.

홍마구 차고 소망하고 한디 강청창검은 우호 강차이라 혼자 좋아하는 말이 내가 이 장으로 황건동 닭의 머리를 비어 사해를 평정하였으되 다만 못 얻은 게 동남이라 장을 들어 강동을 가르치며 여봐라 주유 손거라 전실을 내 모르고 대병을 한 걸다 또 하구를 가르치며 여봐라 유비 제갈량아 감히 약한 손으로 대산을 흔들소냐 버리고 불쌍하구나 제장군주를 가르치며 여봐라 내 제장 군졸들아 너희는 전시를 얻은 줄로 생각을 하고 주육을 많이 먹고 대전 시작하거든 승부를 결단하라 이렇다시 분부하고 장대를 들어갔니

마시고 다 같이 늘어앉아 같이 서로 울음을 울째 부모 그리워 우는군사 처제 생각을 은군사 봄기간이 그리워 우는군사 어떤 군사는 술잔이나 먹고 이야기로 웃으는 군사 또 어떤 군사는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어떤

어떤 군사는 반백이나 남아들 걷는 뒤 잤던 표자를 선뜻 끌어 술 한 잔을 퍼들고 한 손으로는 산적꼬치를 들고 고향을 우뚜뚜름이 바라보며 아이고 아버지 우리 고향 있을 적에는 이런 음식을 보면 부모님 전 농양을 하고 남은 음식을

근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거 준비하느라고 생 비땀을 흘렸시오. 거시기 에어컨을 아무리 떼도 말이야 앉아서 소리하면 나도 그 기온 때문에 기후가 그러니까 땀이 쫄쫄 나. 그래도 오늘보다 훨씬 잘했거든. 내가 연습할 때는 그리고 뭔 박수를 쳐. 그래갖고는 막 쾌감이 있는 겨우 안에서 이 벼르고 벼르고 이것들 하견 그날만 돼봐라 내가 다 그냥 기가 막히게 할 것이다. 아 이러고서 막 용을 썼더니 아 지난주부터 말이오 기운이 뚝 떨어지는 겨. 아 기온은 떨어지는데 기운이 떨어지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 내가 할수록 어렵구나 이놈 것이. 너무 벼르고 지랄하고 그렇게 해댔더니 그럴 게 아니오. 생 땀을 많이 빼니까 진기가 빠지네 비오. 아 금방도 그냥 죽겄네. 아 그치. 그중에 또 처자식 생각에 내일 죽을 거니까 적벽대전에 내일 끌려가 죽을 거니까 전날에 그냥 실컷 먹게 해주니까 술 한잔 먹고 나니 그중에 박성환이 같이 그냥 아주 가정적이고 아주 심약한 놈들이 있었던가 지 처자식 생각에 울며불며 한번 울어보는데 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때요 또 한 군사가 딱 나오며 이놈은 뭔 용감성이 그냥 투철하던가 떠들썩하게 이놈 저놈 호령을 하면서 나오겠다. 예!

아주 내 얼씨구를 아주 다. 전장 나갔다 안 죽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아할 것이오. 요거 대목도 요새는 중중몰이라고. 이놈 저놈 말 들어라 나의 월제 좀 놈이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이러고서 막 세려 부시나 몰라. 이놈 저놈 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충청도가 점잖은 것 같아도 그냥 세려 부실 땐 또 영락없이 세려 부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라 다시 군사들이 다음 날 있을 전장을 앞두고 술에 취해 자기 서름들을 꺼내놓을 적에 그때

견을 바라보니 까마구 하나 울고 온다. 까옥 까르르르르 까옥. 울고 오니 조승상이 껌먹우 소리를 듣더니 큰 한귀를 벗으되 월명상이야. 헤이 헤이 헤이.

조금 이상하냐? 이 조조가 술이 취해가지고 나름 탁 달도 없고 껌껌한데 까마귀 하나가 따라라라라 까라라라 가는 걸 보고서 명성야 오자이기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안고 원명성야 이렇게 정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원명성야 왜 이렇게 흥청거리나 했더니 아 이놈이 술에 취했어. 그래서 실제로 널 나 저 어렸을 때 보면 저 어른들 저기 막걸리 한 잔씩 잡으면 이렇게 수염 나는 옛날 어른들이 곧잘 그렇게 시조를 흐거든. 시조를 하면 술에 취했으니까 동창이 말하느냐 이렇게 하지 동창이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게 생활 속에서 아마 그렇게 됐는 게 조조가 술이 취했는 게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아이 그렇지 저렇게 속을 아래야요. 얼마나 착해. 옆에 있던 유복이 하는 말이 월명성의 오작 유봐 유복이는 안 취했다니까. 월명성의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삼잡의 무지가이란 곡조는 금일 임전시의 대단 불길한 징조로 소이다. 조조가 그 말을 듣고 분을 내어 어디 어찌 그런 요망한 말을 하는고. 조성상이 분을 내야 유복을 살해하니 근들어이 할 일이냐. 그때요 주선봉 황계는 조조 진중 화전차로 살갗이 쫓아 들어가겄다. 전의전체 전주세지 해주각색의 중천지 각선이 종우하라.

이제 그때야 문비 크게 외워 저기 오는 저 배로 오지 말라. 승상님 분부로다 황기가 묵묵보다 활로 쏘니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기하선 20대가 화포가 진짐 떼떼떼떼 나발소리 뒤둥둥 내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한 번을 부리버썩 하라리 우르르르르르르 두 번을 부리버썩 세상이 비긴 난데 세 번을 부리버썩 풍성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천선 뒷둥용 총할 때 노석대 삼다리 행정망해가 불에 붕 기지는 팔팔 장화과전궁전반배 바람서양도 동남철궁 강궁철존 호위장 장해장 삼비도 평이 동너구 다발장구 징깽거리 웬기롱 징기롱 선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산

막히고 김에 키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무단히 죽고 숨이 그저 그저 시험해보라고 죽고 참말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나 죽는다 여바라 군산놈은 오도.

자풍 빠져죽고 또한군사는 배전으로 우뚝 나서더니만은 내의 불길한 놈아 이놈아 날 잡아가거라 이놈아 간보니 조간하고 말부이 번쩍었나 귀할손 사람이요 천할손 인간인디 사람이 사람을 백만군조를 물에다 이렇게 놓고 죽이니 너희는 잘되기를 바랄소니야 이 화전에 죽는다 이놈들 나서거라 이제라도 해보자 이놈들 나서거라 우리가 붕 화전 육고 또한 군사는 내가 아남의 손에 장 맞고 살 맞고 두들겨 맞아 죽었으면 후회될 놈도 없고 내가 이될 줄을 알고 피상을 사서 주머니에 넣었더니라 피상을 찾더니만 아드득 깨물어먹고 무리가 붕 조조이신 숯빛이오 정욱이신 똥빛이나 장현은 활을 들고 소왕은 가래를 들고 황제활을 무릎을 쓰고 쫓아오며 외난 말이 붉은옹 포입은 놈이 조조니라 닫지 말고 쉐주거라 조조가 황급하여 입문옹 뽑아서 놓고 군사점을 아사 쓰고 조조 탄 말이 비상하다 부질없이 총로타가 화역진이 눈에 들어 몹시도 아린다

0: 황금아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까딱한 똥 싸웠다 어서 가자. 오림산으로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1: 이 앞부분에서 박성환 선생은 제갈공명을 찾아간 유비

0: 아버지가 저 잠 깨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비가 우르르 쫓아가서 불 지르겠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 싸움하는 군사들만 있었는데 이제 겨우 책사 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장비가 산통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말릴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야 현재야 하고 말리지요. 그 소리가 저는 이 적벽가에서 가장 울림이 있는 소리 같습니다. 이 적벽가를 바로 나타나게 한 소리였다. 그래서 그 보성 소리 또는 동초째 소리 이런 데서는 이걸 세 번, 네 번을 합니다. 현재야, 현재야, 현재야 하고 그러는데 이 이동백 선생의 소리에서는 그냥 현재야, 현재야 하는데 그 아래로 깔면서 나오는 이 현재요가, 현재야가 어찌나 애절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벽가를 들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이 적벽대전까지 죽고 타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있었지요. 이 제갈공명이 군사 분발을 하면서 조자령은 어디로 가라, 장비는 어디로 가라. 그런데 나중에 관우가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관우 왜 안 부르느냐, 옛날에 조조에게 이번 은혜가 있으니까 넌 안 되지 않겠느냐, 절대 내가 그걸 은혜 때문에 조조를 살려주는 일 없겠다 해서 화영도로 가게 되지요. 이제 하나하나 그 내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른바 세타령이라든가 또는 군사첨고타령이라든가 이런 기가 막힌 대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적벽가의 더늠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풀어나가는 이 박성환 선생과 그리고 서영석 선생의 북 이걸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1: 조조가 그렇게 백만 대군을 거의 대부분을 적벽화전에서 몰살을 시키고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들고 들어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 들고 우메 그 충청도 사람이구먼. 예. 네, 어디요?
2: 전 대전입니다.
1: 이 그렇지, 대전 사람들도 그 말을 써. 들고 뭐 한다는 게 자꾸 그런다는 얘기죠. 아, 그 이동백이 분명히 그렇게 써.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암상의 쉬 바래보니

내리는 비는 장대같이 퍼붓는 뒤 창도 막고 살도 찔려 부러진 장대 거꾸로 짚고 전동 전동 전동 불쌍해야 못 부었다. 조승상이야 자꾸 웃겄다. 아이고 승상님 백만댁을 몰살시키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었사시오? 주유와 제갈래가 개교를 몰라 이런 험한 곳에 여 일포금 만두었던 날 여 남은 폐군장졸 하나나 살아가겠느냐? 사면 숲속에 불이 번쩍 방포 꿍! 한장손 나온다! 한장손 나온다! 얼굴은 형삼

조조야 상산조자룡 아는다 모르는다 굳이 해명을 받아 조자룡의 명받아라 하통이 번뜨더니 이라부 달려들어 서장을 얼러 남북장 베고 중앙장 얼러 얘가 땡기러 내가서 얼른 오면 제가서 땡기러 대고 널 냄새 뻥 차듯

아이야 간신히 도망을 째 이릉 어구를 당도하니 나리장차 밝아지니 통남풍은 불식이라 호라곡을 당도여 사면을 바라보다니 조조하하 중관이 허는 말이 승사님 또 웃었으니 큰 전통 났소 이 말이 지든 마든 내 곧소리가 쿵 헌장수 나온다 얼굴은 먹장가 꼭 오리는 나박수여 사모장창을 누루에 번뜩 들고 우레 같은 큰소리 병력같이 뒤지르며 나오는디 내 이름 조조야 쥐같은 대적놈아 내 이름 어디로 간다 함부로 통소리 나는 새도 내려지고 낙연잎

한다. 조조가 자꾸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가다 보니 요새 서편제나 동편제에 있는 새 타령이 참 좋습니다.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종잡은디 북쳐. 이렇게 아주 가련하고 청승맞게 멋진데 이 새 타령은 저는 그걸 채택하지 않고 이동백 선생님 새 타령을 합니다. 요 대목에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이때 마참 어느 때 녹음방 조준 때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각새 떼새가 들어온다 단풍조 찻돌초 구만장 천대붕이 문왕이 나겨시사 기선 조영우 봉왕이 무한기운

전통 앵무새 생증정행어 수고라노 허여 울새 체란새 글자를 누가 전어리 거인 성석이로이기 성성제 열려마주 개척도두연이 개척도두연이 요서몽을 놀랬게야 박조지서 묵혀버리소

금자미일 혹감무여 여천이 어느 소리게 장이 문전 깨뜨렸다 작지 당강같이 세종에는 봉왕이 세종에는 봉왕이 자 무슨 새가 우느냐 저 무슨 새가 울어 자 뽁뽁이가 울어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경이 경삼사오교 사람의 간장을 녹이려고 부두새가 온다. 사람의 간장을 녹이려고 부두새가 온다. 이 산가야 뽀호, 저 산가야 뽀호.

양로지평 다다라 불로와 의한하며 종이 여자 오되 군불책정이면 이북으로 여자 가요 남불지경이면 이지별로 여자 가요 돌불가영이면 이지별로 여자 가라 하였으니 남은 군사 점고나 하여 보사이다 그리하여라 영이 나니 정욱이 기두르며 큰 소리로 외난디 점고납신다 흩어진 군사 모아든다 가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우리 고향을 언제 갈 거나. 아 이렇듯 녹음을 울고니 조승상이 분할래야 사생이 유정커녕 곡성이 웬 말이냐. 만일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아리라. 정후기 호명하여 군사 이름을 부르는구나. 일대장의 안희명이 물고야. 안희명 가족단이 아까 놈 죽었다 또 불러라. 좌사 전총의 장도세. 예. 상헌다리 웬길 수 없어.

식당에 가서 부모님과 처자를 상봉 걸 거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견이 어디 있느냐. 이리 오니 옆에 있던 동무들이 한 번에 모두 난지면서 우는 말이 때 아닌 동남풍에 모르시오. 눈치도 모르고 이리저리 다 죽이고 혼자 살려 어쩌려워. 파총의 진호역이 허여기가 들어온다. 뻥치어서 짊어지고 군복 벗어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하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자, 행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0: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 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그쵸, 맞아요.
1: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가야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0: 두 개.
1: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
0: 세 개구나.
1: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이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해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1: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0: 그냥 삼켜야죠.
1: 그쵸?
0: 네.
1: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흠들이 남게 되네요. 제가 대양오징어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관에 긁혀서

0: 상차드립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따신 다음에요.
1: 네.
0: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1: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0: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 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1: 아, 네.
0: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석회암 둥굴. 와, 씨, 석회암 둥굴 엄청 많아. 용암 둥굴은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 둥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파란색 이런 걸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아, 여기 얘네들 몰려 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hromatolite.아, 얘들은 진짜 못생겼네. 캄브리아 시기에 막 이렇게 생명이 대폭발했다던데 진짜 못생긴 애들 다 폭발한 것 같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내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둠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상상력에 의해서 써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는 그동안은 독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었는데, 쓰게 된 동기는 역시 그 주제에서 드러나 있듯이 소통의 부재, 뭐 이런 것을 현대사회에서의 어려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지만 제가 오랜 동안 글을 쓰면서 해왔던 얘기들이 집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봐도 크게 뭐 그걸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가 놓치지 않던 부분이 보여주는 데 집착하지 말고, 명예나 얻으려고 글을 쓰지 말고,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짐들이 뭐 여러 군데 있기도 하지만, 막 그것이 역시 제가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인들, 우리들이 공유해야 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뭐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글을 써오면서 글을 왜 쓰고 시를 왜 써야 하는가, 그리고 시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과 질문은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이제 관점이 생기고 문학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고 그러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뭐 20, 30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책을 내다 보면은 스스로를 위하거나 또 후학들을 위해서 이론서나 산문집 같은 형태의 책들을 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없어서는 아니고 시론집이나 산문집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시집들만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메모를 해왔지만 지난 시집을 낼 때 글로서 그런 일을 대신할 수는 없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작품으로 나의 시론이라든가 내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문학적 이론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가벼운 생각이었지만 오랜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난 시집에는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집을 묶었어요.

노래는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또 일찍 기타도 이제 손을 만져보고 해서 오랫동안 기타도 쳐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주변에서 재미삼아 노래를 해달라. 요 근래에는 왜 그런지 북콘서트나 이런 데 초대를 하면 꼭 노래를 좀 해줬으면 보더라고요. 근데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아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럴수록 더 요구를 해요. 마지못해 하는 척해서 노래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어려움을 조금 대신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시 자체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오는 시고 형식이고 또 그런 실제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우리 살아가는 개인들의 모습과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소속되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안주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길게 좀 다소 긴 시로 펼쳐져 있는데 저에게도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많이 드러난 시이고 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시라고 볼 수 있죠. 송우 양식장 우린 처음이다. 귀인이 먹이를 뿌리니 아귀 다툼으로 입들이 모여들었다. 송어를 번져다 점심을 먹는다. 어느 땐가 절토라는데 바람도 공양을 보태어 멀리 비는 작은 산들도 살결처럼 힘이 불구나.

전시지 번역하신 분, 워낙 우리 문학을 많이 잘 아시는 분이고 많이 번역하신 분이어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는 좀 조금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그 새를 따라서라든가 그 평소 해오는 써오는 시들은 1차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그 복선과 중의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타입의 저는 가끔은 토속어도 많이 쓰고 근데 그것을 번역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번역을 의식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가능한 많은 독자들이 봐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해서 번역을 또 꺼려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그럼 시의 기능이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의적인 의미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것이죠. 번역을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만 보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번역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었고 또 봐주신 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주셔서 저로서는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꿈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을 잃어본 적은 또 없습니다. 굳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면은 서사시 쓰던 것을 완성하는 것과 또 전옥음이라고 제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은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전기를 써봤으면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독자분들이 건강한 것 그것이 가장 제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Are you curious about Korean cultural heritage?
1: If you are a fan of Korean culture and history, listen up. Korean cultural heritage is based on a 5,000-year history.
0: The whole country is like a massive museum because it possesses such diverse cultural properties. Let's not wait any longer and take a look.
1: First, for beginners,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Korea, let's start with the world famous list.
0: You can see how Korea's beautiful traditional patterns and historical features have been preserved.
1: And don't forget to experience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Ganggang Sulle to Taechum, there's just so many exciting cultural heritages to experience.
0: These are for intermediate level tourists who have already visited Korea and its famous attractions. You might even be standing in a World Heritage Site right now.
1: How about searching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you can experience? 한소리, 제주 해녀 diving, 김장. Make some unforgettable memories while having fun.
0: Last but not least, the advanced level. It's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Korea possesses an extensive documentary heritage. Korea is serious about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1: A tour of Korean cultural heritage will become a legacy of your own.
0: Why not make your own Korean cultural heritage travel itinerary?
1: Isn't it fascinating?
2: Yilche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There are no seaweed or corals along the cliffs, but the special vibe of the dramatic formations are more than pleasing to the eye.
1: 네, 범석 콧구멍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조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 절벽을 끼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동굴과 달리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 안반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든지 흰동가리 둥지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해송이나 연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0: A diver swimming past coral, blooming across the rocky seabed, is a sight of beauty. Around Pomsom Island lies another thriving ecosystem.

0: To Yongsan-do residents, mussels are part of their life and memories.
1: 자, 홍합전 나왔습니다.
0: When the weather gets cold, knife-cut noodles with mussels come to mind first. It's a comfort food for island residents after a hard day of work at sea.
2: 진짜 맛있다.
3: 진짜 맛있네. 오랜만에 보니까.
2: 오랜만에 보니까. 네. 진짜 맛있다. 짤긋짤긋 다 해가지고 맛있어요. 씹는 맛이.
3: 씹는 맛이 있어요. 자연산은. 아, 잘할 것 같다.
0: To the island chief, this dish is reminiscent of his beloved mother.
3: 이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한테 한번 해주라 해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4: 왜요?
3: 바빠갖고 그때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엄마가 먹고 싶은 게 좀 해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2: 이거 대해서 할 수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3: 근데 나는 엄청 서운했어.
2: 그때는 이렇게 세상을 안 살았지.
0: Many things have changed over time, but this emerald sea is still the pride of Yongsan-do residents. The island chief, Choi Seong-kwang, and the island manager, Hu Jong-yong, have spent decades on the island since they were young, but it still looks new to them.
3: 안에서 보면 조그만 것 같은데 돌면 좀 커요.
0: The coastal scenery of Yongsan-do, carved by ocean waves, is a must-see. This is the island's most scenic spot.
3: 네, 코끼리 바위. 코끼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저 사이로 배가 지나다녀요.
0: The moment you enter this space, the wind suddenly disappears.
3: 저쪽에 파도가 아무리 쳐도 여기는 조용했대요. 코끼리 바위 있는 쪽은. 그러니까 무역선들이 가다가 파도가 많이 뭐하고 그러면 여기 와서 쉬었다가 가고 그러면은 사고 없이 중국과 가고 오고 그랬대요.
0: The coastal landscape looks different in different seasons and time slots. It's full of interesting sights.
3: 여기서는 사자바위라 그래요. 사자 닮았다해서.
5: 사자 바위.
3: 네. 사자 얼굴 같이 생겨서 여기 할아버지 바위.
0: It's like a hidden picture puzzle.
3: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 바위를 안 봤어요. 그냥 지나 다녔어. 이제는 여기만 보고 다녀요.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바위 모양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도 가보고 멀리서도 돌아보고 가면 이제는 자연히 여기를 봐죠. 바다를 봐진 게 아니고.
5: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3: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진짜로.
0: The island scenery has stayed picturesque despite the windy climate and ocean waves because of the residents' efforts. To the island chief, this sea off his home island is like an old friend.
6: 직접 잡으신 거예요?
3: 네, 매들 전에. 참조해가.
0: Yongsan-do residents have their own way of preparing seafood. This step is essential before eating wild-caught mussels raw.
7: This 이게 막걸리로 빨아줘야 그 특유의 그 독성이 없어져.
0: Yongsan-do residents like to make a spicy raw mussel soup. It is famous for its amazing taste.
8: 조상님하고 가면 음식을 어디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어떻게 하든지 자고로 여기에 있는 음식 재료로 음식을 다 만들어고 전지를 해요.
0: The sweet and sour spicy raw mussel soup is a delicacy known to improve the appetite.

0: There is only one Korean residing in Poland, and he is quite successful in the medical profession. Born in Hamgyeongdo province, he is known as Ryu Cho-si.
1: His birth name is Ryu Seung-yeol, though he is better known by the names Ryu Kyung-jip or Ryu Cho-si. For the sake of our story, we will refer to him as Ryu Kyung-jip. Born in Wonsan, Hamgyeongdo province in 1869, he eventually became a self-taught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fact, tracing his life was not easy. Records of him are scarce,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life. Against this backdrop, we finally found someone who could tell his story.
2: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그 주 전공은 한국 고전문학이고요. 이것을 비교문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의 고전과 폴란드의 고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썼고요.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1: In fact, he is the very first person in Korea to academically shed light on the life of Ryu Kyung-jip.
2: 폴란드 최초의 한인이라면은 유경집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명은 유승열이고요. 경집이 호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별명처럼 유초시라고 불렀는데 과거 시험에 초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유초시라는 별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폴란드에 살면서도 유초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기록에는 유초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 In the early 1880s, having passed the 속과, the preliminary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set out from Wonsan for Seoul to take the 대과, the main examination. However, upon arriving in Seoul, Ryu Kyung-jip bore witness to a rapidly changing era. It was then that he made the decision to abandon the examinations he had spent years preparing for. And then, in 1894, he left Wonsan and moved to the Primorsky Krai.
0: As times changed and the world shifted, I shed my attachment to Joseon. In the spring of my 23rd year, fueled by not-so-small ambitions, I set out on a long journey. Leaving Wonsan, I headed for Vladivostok with a grand dream. To strike it rich in the vast lands of Siberia and start a ginseng business.
2: 유경집 선생님도 1894년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옮겨가서 사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 유경집 선생님이 한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의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0: Once again, I shouldered my pack and set out for Nikolsk. It was there that I finally open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 to which I would dedicate my entire life. I hung up a sign that read Goryeo Pharmacy and began to promote my services.
3: 한의학 고전을 바탕으로 한의학 고전에 담긴 의학 이론과 사상, 한의학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현 교수입니다.
1: Professor Kim Jong-hyun, who researches the theories, philosophies, and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t Gacheon University, is also one of the scholars who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Ryu Kyung-jip and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his life. But where exactly does his interest in Ryu Kyung-jip stem from?
3: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라는 동기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경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 It is fascinating to learn that he discovered Ryu Kyung-jip's name while researching the ro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how exactly was Ryu Kyung-jip connected to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2: 한의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죠.
1: 안중근. He is one of Korea's most iconic figur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09, he carried out an act that would go down in history. In Harbin, he assassinated Ito Hirobumi, the very man who spearheaded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ands as one of the most symbolic momen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erving as a powerful declaration of Korea's will for freedo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나가 있다가 여러 차례 유경집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다가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할 때 그 러시아어를 하는 안내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유경집의 첫째 아들인 유동하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의거 활동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의거에 참여했던 네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동하 이 분이 바로 유경집의 첫째 아들이 되죠.
1: This is Ryu Dong-ha, the eldest son of Ryu Kyung-jip, who worked closely with An Jung-geun and played a key role in his historic miss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e was arrested alongside An Jung-geun and imprisoned. However, according to Professor Kim Jong-hyun, Ryu Kyung-jip himself was also deeply involved in the Harbin mission.
3: 유동아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기록을 보면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상 주도를 했고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하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자, 인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0: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 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존경이,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그쵸, 맞아요.
1: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가요.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0: 두 개.
1: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
0: 세 개구나.
1: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이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깁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1: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0: 그냥 삼켜야죠.
1: 그쵸?
0: 네.
1: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흙들이 남게끔 해요. 제가 대양오징어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따신 다음에요.
0: 네.
1: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0: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1: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 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아~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0: 아, 네.
1: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석회암동굴. 와, 씨, 석회암동굴 엄청 많아. 용암동굴은 제주밖에 없어요? 해식동굴도 다 이렇게 바닷가에 몇 개만 있네요.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파란색 이런 걸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여기 얘네들 몰려 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hroma Tour Light.아, 얘들 진짜 못생겼네. 캄브리아 시기에 막 이렇게 생명이 대폭발했다던데 진짜 못생긴 애들 다 폭발한 것 같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냈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두운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대부분 일생을 시만 써온 시인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뭐 드릴 말씀이 없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싶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사실은 그 상상에 의해서 써준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은 독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었는데, 쓰게 된 동기는 역시 그 주제에서 드러나 있듯이 소통의 부재, 뭐 이런 것을 현대사회에서의 어려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작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지만 제가 오랜 동안 글을 쓰면서 해왔던 얘기들이 집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작으로 봐도 크게 뭐 그걸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가 놓치지 않던 부분이 보여주는 데 집착하지 말고, 명예나 얻으려고 글을 쓰지 말고,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짐들이 뭐 여러 군데 있기도 하지만, 막 그것이 역시 제가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공유해야 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뭐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글을 써오면서 글을 왜 쓰고 시를 왜 써야 하는가, 그리고 시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과 질문은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이제 관점이 생기고 문학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고 그러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뭐 20, 30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책을 내다 보면은 스스로를 위하거나 또 후학들을 위해서 이론서나 산문집 같은 형태의 책들을 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없어서는 아니고 시론집이나 산문집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시집들만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메모를 해왔지만 지난 시집을 낼 때 글로서 그런 일을 대신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작품으로 나의 시론이라든가 내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문학적 이론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가벼운 생각이었지만 오랜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난 시집에는 자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집을 묶었어요.

노래는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또 일찍 기타도 이제 손을 좀 만져보고 해서 오랫동안 기타도 쳐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주변에서 재미삼아 노래를 해달라. 요 근래에는 왜 그런지 북콘서트나 이런 데 초대를 하면 꼭 노래를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아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럴수록 더 요구를 해요. 마지못해 하는 척해서 노래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어려움을 조금 대신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시 자체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오는 시고 형식이고 또 그런 실제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우리 살아가는 개인들의 모습과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소속되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안주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길게 좀 다소 긴 시로 펼쳐져 있는데 저에게도 또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많이 드러난 시이고 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시라고 볼 수 있죠. 송우 양식장 우린 처음이다. 주인이 먹이를 뿌리니 아귀 다툼으로 입들이 모여들었다. 송어를 번져다 점심을 먹는다. 어느 땐가 절털하는데 바람도 공양을 보태어 멀리 비는 작은 산들도 살결처럼 힘이 불구나.

이번 시집 번역하신 분, 워낙 우리 문학을 많이 잘 아시는 분이고 많이 번역하신 분이어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는 좀 조금 있었던 분이죠. 근데 제가 그 새를 따라서라든가 그 평소 해오는 써오는 시들은 1차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그 복선과 중의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타입의 저는 가끔은 토속어도 많이 쓰고, 근데 그것을 번역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번역을 의식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가능한 많은 독자들이 봐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해서 번역을 또 꺼려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그럼 시의 기능이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의적인 의미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것이죠. 번역을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만 보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번역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었고 또 봐주신 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주셔서 저로서는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꿈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을 잃어본 적은 또 없습니다. 굳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면은 서사시 쓰던 것을 완성하는 것과 또 변호금이라고 제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은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전기를 써봤으면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독자분들이 건강한 것, 그것이 가장 제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너무 좋죠. 일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너무 짜릿하고 정말 재밌고 일단 저는 겨울을 좋아하고 눈을 좋아하고 또 보드 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눈밭을 가는 카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고 기분이 좋죠. 저는 대한민국의 스노우보드 선수 이상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선에서 살다가 사북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정선에서 살 때도 썰매를 겨울마다 아빠가 이제 태워주셨거든요, 눈썰매를. 그러면서 사북에서도 눈썰매를 탈 곳을 이제 찾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선군 스키협회에서 이제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배추밭을 이용해가지고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옆에 한켠에서는 스노우보드 강습을 같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 배추밭에서 제가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강습을 받게 된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보통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본인의 키에 맞춰가지고 보드 길이를 정해서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렸었고, 또그 당시에 거기 이제 썰매장에서는 그 배추밭은 초등학생들이 탈수 있는 보드 스노우보드 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용 중에서 가장 작은 보드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인용 중에 가장 작은 장비라 하더라도 그래도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보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어줬더니 혼자 재밌다고 막 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코치님께서 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시합도 한번 출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시합을 또 출전해 보게 됐죠.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 또운 좋게 입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더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종목은 알파인 스노우보드고요. 스노우보드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종목이 이제 평행 대회전, 평행 회전으로 나뉘는 건데,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코스가 두 개가 세팅이 있어요. 레드 코스, 블루 코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코스에서 동시에 선수가 출발을 해서 피니시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가 이기는 그런 종목이고요. 저희는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해서 순위를 가리는 시합입니다. 평행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저희 종목을 보시면 정말 0.02초의 차이로 승부 갈리거나, 아니면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포토 피니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대회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빌리지 컵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합은 몰라도 주니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좀 그런 세계 무대의 벽을 좀 많이 이제 그런 실력의 갭을 좀 많이 느끼고 온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다 1등하고 막 그렇게 잘 탄다 해서 나갔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17세였어도 저랑 같이 시합을 뛴 고등부 형들은 제가 다 이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나갔던 건데, 세계 무대에 있는 뭐 19살, 20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메달을 딴 거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졸업하기 그 직전에 이제 기회가 두번 남았을 때죠. 그때 제가 은메달을 한번 땄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더잘 탔던 러시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중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1등을 놓고 싸우는 선수들이 이제 저랑 스위스 선수, 러시아 선수 이렇게 그세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항상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저랑 같이 월드컵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됐거든요.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무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1등을 한번 꼭 하고 이제 성인 무대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그런 목표가 그때 달성이 됐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었죠.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3개월밖에 훈련을 하지를 못해서, 보통 이제 뭐 7, 8월 같은 여름에는 눈이 있는 이제 남반구 지역으로 찾아가서 뭐한 달에서 길면 두달 정도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름에 7, 8월에 갔다 오고 나면 또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그 감각을 이제 시합하기 전에 깨우기 위해서
10월, 11월에는 또 가을에도 유럽으로 전지훈련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3월, 4월에는 또 유럽에서 있는 나머지 시합들을 뛰러 다시 또 유럽으로 출국해가지고 이렇게 시합 투어를 돌고 지금도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게 1년에 한 반 정도는 거의 해외에 계속 나가 있기도 하고요. 평창올림픽에서는 이제 꼭 메달을 따고 싶었고 평창올림픽을 뛰기 전에 있는 월드컵에서도 이제 메달을 땄었던 상황이라 사실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선수들의 레벨이나 나오는 선수의 풀이나 이런 걸 보면 월드컵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출전한 선수 인원이 각 나라마다 쿼터가 잘리기 때문에 각 나라당 4명씩밖에 출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강국인 뭐 지금은 출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러시아나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거의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씩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선수도 잘 탄 선수도 많고 정말 강국인 나라인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이제 4명씩 쿼터 제한으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이 있기 직전에 월드컵에서도 이제 입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나가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23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었기 때문에 또 운도 잘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획득했었죠. 월드컵이 저희가 많게는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많게는 16차까지 있고 그 사이사이에 평행 대회전도 있고 평행 회전도 있는데 그 시합들을 모두 다 시즌 동안 치르면서 제일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시즌 종합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드컵을 뛰게 되면 이제 월드컵 포인트를 계속 시합마다 다 획득을 하는데 맨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에 대한 그런 시상을 이제 또 1, 2, 3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을 모두 종합을 한 게 이제 파라레일인데 그 파라레일은 종합 우승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는 그런 종합 우승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 경력 중에서는 사실 그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제가 획득을 했던 게 제 스스로한테는 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자 트로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0.01초로도 이기고 지고 또는 동시에 들어와서 포토 피니시 할 때는 제가 손톱 하나 차이로 정말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판독을 했을 때 정말 손톱 하나 차이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겼으니까 좋았지만 손톱 하나 차이로 진 선수는 정말 세상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잔혹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런 특히나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수로서 하기에 스포츠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포츠를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선수로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정말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0: between artists and fans.
1: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경이고요.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문학번역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파리 통번역대학원의 한불 전공의 학생을 모집하는 그 원서를 보내줬는데 한번 시험을 봐보라고 국내에서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 학교에 입학이 허가가 되어서 이제 프랑스 문학 박사학위를 따러 가면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통역과 번역 일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면서 번역가가 되었고 문학 번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역과 번역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관련돼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번역의 경우에는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작가만큼 잘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과 공을 들이는 작업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통역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번역은 약간의 시간성이 더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적 여파는 번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니까요.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프랑스에 가서 그 독자들과의 만남 같은 시간을 갖거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쓰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받은

0: 하는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달자로서 상당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전달해드리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못했을 그런 대상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그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작품을 다루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의욕,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가 번역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산같이 어려운 작품처럼 보이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로 대응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면 정말 자신의 글처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계속 신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공부가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은 황순원 작가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 어떤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개의 운명에 대해서 그린 건데요. 학생 시절에 나온 첫 번째 단편집이었고요. 황순원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생존해 계셨었는데 그 작품이 출판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공부도 많이 되고 지원금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유학 시절에 도움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웠던 그런 첫 번역이었습니다. 아마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 현대 한국어 번역이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어의 음차로 음만 이렇게 옮겨놨지 실제로 뜻을 전해주지 않고 완전히 편안한 한국어로 옮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처음에 연려춘향 수절가 번역할 때는 지금처럼 네이버에 한자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옥편을 도서관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자를 막 찾아야 되는 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 할애했던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의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자서전인 수인은 한국의 현대사를 정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거스르는 그런 작품이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고, 또 한 지식인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한 작품입니다.
1: 두 petites lueurs d'un bleu étincelant luisaient tout là-bas. J'ai aussitôt reconnu les yeux de Chesson. Mon chien était déjà revenu dans mes rêves, mais c'était la première fois qu'il m'interpellait aussi directement. Une traînée de lueur blanche pareille à un rayon de lune glissait jusqu'à mes pieds, trouvant l'obscurité absolue. Au milieu de ce chemin lumineux, mon chien d'un blanc immaculé m'attendait en remuant la queue. Arrête-toi, ne t'en va pas. Viens, quelqu'un t'attend.

역사와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구의 문학이 19세기 사실주의 때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학이 되어가고 있다면 한국 문학은 아무리 개인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대와 불화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뭐 정치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한국 문학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작가들께서 글을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겨울방학 때쯤에 김숨 작가의 듣기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위안부에 관련된 글인데요. 제가 번역의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사실 언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번역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무엇을 번역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 작품이 아니라 인류사회에 꼭 그래도 읽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든가 뭐 세월호의 희생자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위안부의 문제, 뭐 그 외에도 우리 사회가 강압적으로 막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뭐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작품들을 더 번역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느타리 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 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 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 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러 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 이러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파,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0: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회사.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그래요.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웠어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회사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그러니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 때는 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쌀이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딸라면은 또 저기 어디야 하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시라는 사람들은 황태찌개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가면 나이 먹으면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1: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 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뗄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띄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광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광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감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 때 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쌀이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올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올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올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올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건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된장이 맛있어야지. 올갱이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한 3, 4년씩 된거 갖다가 이제 끓이고, 그렇게 된장국 맛있다고들은 그래요.
0: 이 올갱이에는 이 밀가루 넣고 이제 다 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 또 깨놓고선 고루 무쳐갖고 이제 끓을 때 갖다가 끓이는 거죠. 왜냐면 얘를 넣으면은 비린내도 가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은 다 둥둥 뜨니까 똑같이 떠줄 수가 있어. 그게 옛날부터 옛날 엄마들이 해자 쓰는 거에다가 이제 옛날 엄마들은 밀가루만 묻혀놓는데 또 다시 계란을 묻혀봤어요. 이제 내가 끓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계란하고 올갱이가 각각 둥둥 뜨는 게 떠주기가 좋더라. 물 끓는 물을 붓고선 또 올갱이 물을 한바 같이 또본 거예요. 올갱이 껍질째, 닭간 껍질을 또 삶어. 그럼 거기서 물이 파랗게 우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갖다 같이 섞지. 올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이제 된장하기가 넣고 먼저 끓여야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0: 가물면 내전이 안민동서 저 20살에 시집 갔어요. 시댁은 원래 요 계산에 있고요. 아주 골짜기예요, 거기가. 네,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기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낳아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하다가 시골에서 커가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국을 또 장사 시작해본 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계속 같이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찾아. 안 되겠다, 그냥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로만 쫙 돌린 거지. 올갱이국은 옛날에 집에서도 먹어봤어요. 시골에 옛날에 겨울에 가면 많잖아. 되게 그런 걸 조금씩 잡아다 해먹고 까먹어보고 그랬지.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맛있게 하시니까 나도 그 따라서 또 그냥 뭐안 배웠어도 음식을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다 입맛이 틀려졌잖아. 후추고 뭐그 양념 종류를 안 넣으면은 맛이 없어. 이제 그런 걸 감히 함으로써 더 맛있다고 먹고 가고. 장사 시작해고서 한 4, 5년 됐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겨울에 갔는데 그때 돌만두 지금 돌 속에 새까맣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네. 많이 잡아다 까먹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 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한 100kg씩 갖고 한 가만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나절 닦아서 뺏어서 삶아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을 이제 또한 4명씩, 5명씩 사갖고 까고. 그거 다 못가 되잖아.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도 안 계시고 까줄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어선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나와 또. 많이 기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올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지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담양 이런 쪽으로도 올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계산 재래시장.
1: 계산재래시장.
0: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도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올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올갱이 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또 국물이 더 올갱이 맛이 진함이 더 구수한 것 같아.

밟다 팔랑개비라 비상 전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닿지 말고 창 받아라. 그때요 조조진중 조승상은 장대상에 높이 앉아 적벽 대전을 앞두고 의기양양할제 군사 하나 보아되 강남 일척선이 황계밀차로 왔나니다. 즉시 받아 떼어보니 주유 굳이 맞자름에 벗어날 길 없던 차에 번양으로 양식준 가라 하니 행선하야 대진으로 갈 것임에 뱃머리에 청룡 환기 꽂은 뒤 양식배라 허였겄다. 초저영포 대휘호야 대열을 배설할제 주역을 많이 장만하여 장조를 호게 할적 조승상은 조헌의관 홍사포

복망구 차고 소망하고 한디 앙청창검은 우호 장차이라 혼자 좋아하는 말이 내가 이 장으로 황건동 닭의 머리를 비어 사해를 평정하였으되 다만 못 얻은 게 동남이라 장을 들어 강동을 가르치며 여봐라 주유 손거라 전실을 내 모르고 대병을 한걸따 또 하구를 가르치며 여봐라 유비 제갈량아 감히 약한 손으로 대산을 흔들소냐 버리고 불쌍하구나 제장군조를 가르치며 여봐라 내 제장 군졸들아 너희는 전시를 얻은 줄로 생각을 하고 주육을 많이 먹고 대전 시작하거든 승부를 결단하라 이렇다시 분부하고 장대를 들어갔니 제자

군사 처제 생각으른 군사 공기관이 그리워 우는 군사 어떤 군사는 술잔이나 먹고 이야기로 웃으는 군사 또 어떤 군사는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뜻끌어 술 한 잔을 퍼들고 한 손으로는 산적꼬치를 들고 고향을 우뚜뚜름이 바라보며 아이고 아버지 우리 고향 있을 적에는 이런 음식을 보면 부모님 전 농양을 하고 남은 음식을

그거는 막 쾌감이 있는 겨우 안에서 이 벼르고 벼르고 이것들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도 하, 내가 할수록 어렵구나 이놈의 지랄하고 그렇게 해댔더니 그럴 게 아니오. 생땀을 많이 빼니까 진기가 빠지네 비오. 아, 금방도 그냥 죽겄네. 아, 그치. 그중에 또 처자식 생각에 내일 죽을 거니까 적벽 대전에 내일 끌려가 죽을 거니까 전날에 그냥 실컷 먹게 해주니까 술 한잔 먹고 나니 그중에 박성환이 같이 그냥 아주 가정적이고 아주 심약한 놈들이 있었던가 지 처자식 생각에 울며불며 한번 울어보는데 인해서 눈물 들어라 나는 남의 오대독신으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때요 또 한 군사가 딱 나오며 이놈은 뭔 용감성이 그냥 투철하던가 떠들썩하게 이놈 저놈 호령을 하면서 나오겠다. 이

전장 나갔다 안 죽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아할 것이오. 요거 대목도 요새는 중중몰이라고. 이놈 저놈 말 들어라. 나의 울제 좀 놈이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자라는데 왜 그렇게 이름 먹고서 막 세려 부시나 몰라.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충청도가 점잖은 것 같아도 그냥 세려 부실 땐 또 용나고치 세려 부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 다시 군사들이 다음 날 있을 전장을 앞두고 술에 취해 자기 서름들을 꺼내놓을 적에 그때요

조금 이상하냐? 이 조조가 술이 취해가지고 나름 탁 달도 없고 껌껌한 뒤 까마귀 하나가 따라라라라 까라라라 가는 걸 보고서 명성여 오자의 기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안고 원명성여 이렇게 정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원명성여 왜 이렇게 흥청거리나 했더니 아 이놈이 술에 취했어. 그래서 실제로 널 나 저 어렸을 때 보면 저 어른들이 저기 막걸리 한 잔씩 잡으면 이렇게 수염 나는 옛날 어른들이 곧잘 그렇게 시조를 흐거든. 시조를 하면 술에 취했으니까 동창이 말가느냐 이렇게 하지 동창이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게 생활 속에서 아마 그렇게 됐는 게 조조가 술이 취했는 게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아이 그렇지 저렇게 속을 아래야요. 얼마나 착해. 옆에 있던 유복이 하는 말이 월명성의 오작 유봐 유복이는 안 취했다니까. 월명성의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삼잡의 무지가이란 곡조는 금일 임전시의 대단 불길한 징조로 소이다. 조조가 그 말을 듣고 분을 내어 어디 어찌 그런 요망한 말을 하는고. 조성상이 분을 내야 유복을 살해하니 흔들어 이할 일이냐. 그때요 주선봉 황계는 조조 진중 화전차로 살갗이 쫓아 들어가겄다. 전이전체 전주세지 해주각색의 중천지 각선이 정우하

비달고 물 밀듯 들어올지 그때야 문비 크게 외워 저기 오는 저 배로 오지 말라 승상님 분부로다 황기가 묵묵보다 활로 쏘니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계선 20대가 화포가 진짐 떼떼떼떼 나발소리 뒤둥둥 내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한 번을 부리버썩 하라리 우르르르르르르 두 번을 부리버썩 세상이 비긴 난듯 세 번을 부리버썩 풍성이 우르르르르 전선 뒷둥용 총할 때 노석대 삼다리 행정망해가 불에 붕 기지는 팔팔 장화과 전궁 전반배 바람서양도 동남철궁 강궁 철존 호위장 장해장 삼비도 괭이 등나고 다발장구 징깽거리 웽기롱 징기롱 선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에 그저 모두

막히고 김에 키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무단히 죽고 숨이 근처 그저 시험해보느라고 죽고 참말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나 죽는다 여바라 군산놈은 오도 가도 무단

아주 좋고 또한 군사는 배전으로 우뚝 나서더니만은 내의 불길한 놈아 이놈아 날 잡아가거라 이놈아 간보니 조간하고 말부이 번쩍었나 귀할 손 사람이여 천할 손 인간인디 사람이 사람을 백만 군주를 물에다 이렇게 놓고 죽이니 너희는 잘 되기를 바랄 소니야 이 화전에 죽는다 이놈들 나서거라 이제라도 해보자 이놈들 나서거라 우리가 붕 화전 죽고 또한 군사는 내가 아남의 손에 장 맞고 살 맞고 두들겨 맞아 죽었으면 후회될 놈도 없고 내가 이될 줄을 알고 비상을 사서 주머니에 넣었더니라 비상을 찾더니만 아드득 깨물어 먹고 무리가 붕 조조이신 숯빛이오 정욱이신 똥빛이나 장현은 활을 들고 소왕은 가래를 들고 황제허협을 무릎을 쓰고 쫓아오며 외난 말이 불구롱 포이군 놈이 조조니라 닫지 말고 쉐주거라 조조가 황급하여 이분홍 뽑아서 놓고 군사접을 아사 쓰고 조조 탄말이 비상하다 부질없이 총로타가 화역진이 눈에 들어 몹시도 아린다

0: 오림산으로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1: 이 앞부분에서 박성환 선생은 제갈공명을 찾아간 유비가 저 잠깨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비가 우르르 쫓아가서 불 지르겠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 싸움하는 군사들만 있었는데 이제 겨우 책사 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장비가 산통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말릴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야 현재야 하고 말리지요. 그 소리가 저는 이 적벽가에서 가장 울림이 있는 소리 같습니다. 이 적벽가를 바로 나타나게 한 소리였다. 그래서 그 보성 소리 또는 동초째 소리 이런 데서는 이걸 세 번, 네 번을 합니다. 현재야, 현재야, 현재야 하고 그러는데 이 이동백 선생의 소리에서는 그냥 현재야, 현재야 하는데 그 아래로 깔면서 나오는 이 현재요가, 현재야가 어찌나 애절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벽가를 들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이 적벽대전까지 죽고 타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있었지요. 이 제갈공명이 군사 분발을 하면서 조자령은 어디로 가라, 장비는 어디로 가라. 그런데 나중에 관우가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관우 왜 안 부르느냐, 옛날에 조조에게 입은 은혜가 있으니까 넌 안 되지 않겠느냐, 절대 내가 그걸 은혜 때문에 조조를 살려주는 일 없겠다 해서 화영도로 가게 되지요. 이제 하나하나 그 내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른바 세타령이라든가 또는 군사첨고타령이라든가 이런 기가 막힌 대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적벽가의 더늠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풀어나가는 이 박성환 선생과 그리고 서영석 선생의 북, 이걸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조조가 그렇게 백만 대군을 거의 대부분을 적벽화전에서 몰살을 시키고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들고 들어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 들고 우메 그 충청도 사람이구먼. 예. 네, 어디요?
2: 전 대전입니다.
0: 이 그렇지, 대전 사람들도 그 말을 써. 들고 뭐 한다는 게 자꾸 그런다는 얘기죠. 아, 그 이동백이 분명히 그렇게 했어.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암상의 취 바래보니 통남풍은

불쌍해야 못 보겄다. 조승상이야, 자꾸 웃겄다. 아이고 승상님, 백만댁을 몰살시키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었사시오? 주유와 제갈래가 개교를 몰라 이런 험한 곳에 여 일포금만 뒀던 날 여 남은 폐군장졸 하나나 살아가겠느냐? 사면 숲속에 불이 번쩍 방포 꿍! 한장손 나온다! 한장손 나온다! 얼굴은

조조야 상산조자룡 아는다 모르는다 굳이 해명을 받아 조자룡의 명받아라 하통이 번뜨더니 이라부 달려들어 서장을 얼러 남북장 베고 중앙장 얼러 얘가 땡기러 내가서 얼른 오면 제가서 땡기러 옮기고 냄새 뻥 차듯 물은 불 떼듯 두꺼비 파리 잡듯 좌우로 쳐들어갈 때 조조의 장졸

이야 간신히 도망을 째 이릉 어구를 당도하니 나리장차 밝아지니 통남풍은 불식이라 호라곡을 당도여 사면을 바라보다니 조조하하 중관이 허는 말이 승사님 또 웃었으니 큰 전통 났소 이 말이 지든 마든 내 곧소리가 쿵 헌장수 나온다 얼굴은 먹장가 꼭 오리는 나박수여 사모장창을 눈 위에 번뜩 들고 우레 같은 큰소리 병력같이 뒤지르며 나오는디 내 이름 조조야 쥐같은 대정놈아 내 이름 어디로 간다 함부로 통소리 나는 새도 내려지고 낙연잎도

간다. 조조가 자꾸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가다 보니 요새 서편제나 동편제에 있는 새 타령이 참 좋습니다.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종잡은디 북쳐. 이렇게 아주 가련하고 청승맞게 멋진데 이 새 타령은 저는 그걸 채택하지 않고 이동백 선생님 새 타령을 합니다. 요 대목에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이때 마참 어느 때 녹음방 조준 때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각새 떼새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 구만장 천대붕이 문왕이 나겨 시사 기선 조영우 봉왕이 무한

전통행무새 생증장행어 수고라노 하여 울새 체란새 글자를 누가 전어리 거인성석이로이기 성성제 열려마자 개척도두연이 개척도두연이 요서몽을 놀랬게야 박교지서 국회꼬리 수레

마귀 금타한 밀 혹감 무여여 천비 어느 소리게 정이 문전 깨뜨렸다 작지 강강같이 세중에는 봉황이 세중에는 봉황이 자 무슨 새가

냄새가 운다. 초경이경 삼사오경 사람의 간장 흘러기려고 부두새가 운다. 사람의 간장 흘러기려고 부두새가 운다. 이 산가야 뽀호 저 산가야 뽀호.

양로지평 다다라 불로와 의한하며 종이 여자 오대 군불책정이면 이북으로 여자 가요 남불지경이면 이지별로 여자 가요 돌불가영이면 이지별로 여자 가라 하였으니 남은 군사 점고나 하여 보사이다 그리하여라 영이 나니 정욱이 기두르며 큰 소리로 외난 뒤 점고납신다 흩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우리 고향을 언제 갈 거나. 아 이렇듯 녹음을 울고니 조승상이 분할래야 사생이 유정커녕 복성이 웬 말이냐. 만일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아리라. 정후기 호명하여 군사 이름을 부르는구나. 일대장이 안희명이 물고야. 안희명의 가죽단이 아까 넘 죽었다 또 불러라. 좌사 전총의 장도세. 예.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처자를 상봉 걸 거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견이 어디 있느냐. 이리 오니 옆에 있던 동무들이 한 번에 모두 난지면서 우는 말이 때 아닌 동남풍에 모르시오. 눈치도 모르고 이리저리 다 죽이고 혼자 살려 어쩌려워. 파총의 진호역이 허여기가 들어온다. 멈추어서 짊어지고 구은 묶어서 팔에 걸고 부러진 창대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석가라 석가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툼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There is only one Korean residing in Poland, and he is quite successful in the medical profession. Born in Hamgyeongdo province, he is known as Ryu Cho-si.
1: His birth name is Ryu Seung-yeol, though he is better known by the names Ryu Kyung-jip or Ryu Cho-si. For the sake of our story, we will refer to him as Ryu Kyung-jip. Born in Wonsan, Hamgyeongdo province in 1869, he eventually became a self-taught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fact, tracing his life was not easy. Records of him are scarce,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life. Against this backdrop, we finally found someone who could tell his story.
2: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그 주 전공은 한국 고전문학이고요. 이것을 비교문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의 고전과 폴란드의 고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썼고요.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1: In fact, he is the very first person in Korea to academically shed light on the life of Ryu Kyung-jip.
2: 폴란드 최초의 한인이라면은 유경집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명은 유승열이고요. 경집이 호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별명처럼 유초시라고 불렀는데 과거 시험에 초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유초시라는 별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폴란드에 살면서도 유초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기록에는 유초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 In the early 1880s, having passed the 속과, the preliminary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set out from Wonsan for Seoul to take the 대과, the main examination. However, upon arriving in Seoul, Ryu Kyung-jip bore witness to a rapidly changing era. It was then that he made the decision to abandon the examinations he had spent years preparing for. And then, in 1894, he left Wonsan and moved to the Primorsky Krai.
0: As times changed and the world shifted, I shed my attachment to Joseon. In the spring of my 23rd year, fueled by not-so-small ambitions, I set out on a long journey. Leaving Wonsan, I headed for Vladivostok with a grand dream. To strike it rich in the vast lands of Siberia and start a ginseng business.
2: 유경집 선생님도 1894년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옮겨가서 사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 유경집 선생님이 한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의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0: Once again, I shouldered my pack and set out for Nikolsk. It was there that I finally open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 to which I would dedicate my entire life. I hung up a sign that read Goryeo Pharmacy and began to promote my services.
3: 한의학 고전을 바탕으로 한의학 고전에 담긴 의학 이론과 사상, 한의학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현 교수입니다.
1: Professor Kim Jong-hyun, who researches the theories, philosophies, and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t Gacheon University, is also one of the scholars who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Ryu Kyung-jip and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his life. But where exactly does his interest in Ryu Kyung-jip stem from?
3: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라는 동기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경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 It is fascinating to learn that he discovered Ryu Kyung-jip's name while researching the ro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how exactly was Ryu Kyung-jip connected to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2: 한의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죠.
1: 안중근. He is one of Korea's most iconic figur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09, he carried out an act that would go down in history. In Harbin, he assassinated Ito Hirobumi, the very man who spearheaded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ands as one of the most symbolic momen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erving as a powerful declaration of Korea's will for freedo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나가 있다가 여러 차례 유경집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다가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할 때 그 러시아어를 하는 안내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유경집의 첫째 아들인 유동하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의거 활동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의거에 참여했던 4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동하 이 분이 바로 유경집의 첫째 아들이 되죠.
1: This is Ryu Dong-ha, the eldest son of Ryu Kyung-jip, who worked closely with An Jung-geun and played a key role in his historic miss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e was arrested alongside An Jung-geun and imprisoned. However, according to Professor Kim Jong-hyun, Ryu Kyung-jip himself was also deeply involved in the Harbin mission.
3: 유동아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기록을 보면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상 주도를 했고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입니다.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관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Research.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판잎장이야, 그냥.
1: 판잎장은 그거 지지는 게 판잎장이야. 자갈자갈 지지, 이거는. 묵게 안 하고 자갈자갈 지지.
0: 복 비슷해야.
1: 아이, 국도 되지만은, 국은 물을 많이 안 잡아, 이거는. 자갈자갈 지지하지 마시지.
0: 그 전에 뭐가 있어? 판잎하고 된장하고 파, 마늘 그거 몇개더 있어? 그거 넣고 한 개.
1: 아, 이거 삶아가지고, 저, 울카가지고, 지지만 맛있어, 이것도.
0: 장이 맛있어야 맛있지. 옛날엔 장만 넣고 한 개.
1: 매주를 콩을 삶아서 푹 삶아오래 하도록, 콩이 좀 이색되게 푹 삶아가지고, 찌가지고, 요래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떠. 그럼 슬 새고 봄에 담아. 소금 풀어서. 우리 집이 남양집이요.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이런 쇠말목을 걸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싹 말르면 술 전에 방에다 들이놔. 방에다 띄우면 좋은데 방을 뜨시게 해야 하잖아. 그래, 거기서 말름이, 뜸이, 술 세고 이제 담아. 소금 풀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특히는 이제 말날 많이 담지. 자갈자갈 지지만 이제 비빔먹고, 좀
0: 예,
1: 골고루만
0: 그래도
1: 지지만 말아먹고, 그래.
0: 집에서 해먹을 때는 자글자글 지지는 건 몰라도 그 초상나사하고 이럴 땐 물끄러미하게 국 비슷하게 했어요. 그냥 국보다 조금 물을 덜 붓고 그래 끓여서 이제 국 대신 먹는 거예요. 뭐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팥이 다 익었을 때 팥잎이 떨어질 무렵에 따서 말려.
1: 보관할 말리사지.
0: 지금은 망이 있잖아. 왜 그런 데다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다락기도 있었고 왜 나물 뜯는 산에 가서 나물 뜯는 다락기 그런 데도 놓고 이래 뭐 지프로 엮은
1: 둥그메기 그런 데다가 넣어봤대야. 팥잎 말린 거는. 어른들은 다 알지. 그 전에 먹어봐서.
0: 이거
1: 시간
0: 아는
1: 다르죠.
0: 분이 몇분 없어 봤으니까 어른들이 나도 20살 넘어서는 안 먹어봤어. 이제 20살 넘어서는 시라고 해서 먹고 이건 20살 안쪽에 클때 먹.
1: 나도 그 전에 먹어봤지. 이거 시방은 안 먹어봤어요. 다
0: 아니 여기 와서
1: 앞서겠지.
0: 판잎 해장 써봤어?
1: 그 전에 해 먹어봤어.
0: 삶아서 이제 꼭 짜서 아주 쫑쫑 썰어야 돼.
1: 이거는 찌르기야.
0: 시라고는
1: 팥잎이
0: 약간
1: 찌르기야.
0: 거칠게 썰어도 되는데 이거는 쫑쫑 썰어서 된장 넣고 주물러. 매 주물러가지고 거기다 물 약간 좀 흥정하게 보여야.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서 마늘 넣고 파 넣고.
1: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아이고,
0: 급하면.
1: 푹 삶아야 돼, 이거는. 나
0: 급하면 그냥 먹어도 되고.
1: 이거 욱해서 먹어야 돼. 도피야, 이것도. 도피야.
0: 시라고 비슷해, 시라고도. 시라고도 뭐, 급하면 금방 해서도 먹고 하잖아. 그거 비슷해.

0: 한번 얘 돌려가지고 또 썰어요.
1: 아, 누가 그거 먹나?
0: 그렇게. 잘게 썰어졌어.
1: 잘게 썰었어.
0: 일단은 끓으면. 어? 끓으면 나.
1: 물 좀 더 조금 들어가. 어?
0: 아니요. 다 칠해가지고 넣어도 돼.

0: 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 이게 이제
1: 차나 이제 달아요.
0: 고구마 잎이 뭐 무 잎이 이런 거는 이래 된장 넣고 지지 먹는 게 괜찮고 줄기채.
2: 줄기까지.
0: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엄청 따다가 삶아서 말려가지고 된장 넣고 이렇게 지지서 많이 해 먹었어. 그거.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게 된 계기는 영동군에 이제 1958년도에 특히 이 주곡리 마을에 영동 최초로 이제 포도 묘목이 보급이 되면서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서태평양의 한 제도의 섬으로 강제징용을 가셨어요. 일본 군속에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셨었는데 포로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스페인 장교들하고 이제 스페인 병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포도 묘목 보급이 있었다는 걸 아신 뒤에 바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가 1965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 과 이제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만큼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7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이 돼서 아버님 때 실제로 한 8,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이제 경작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생과출하를 하셨었고요. 생과출하를 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금 너슬너슬하거나, 이런 이제

잉여 포도를 가지고 소량 포도주를 빚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던 해에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확신은 물론 여기 영동군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메이커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었고 또좀 도전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 이제 배웠었고 영동 아카데미를 지나서 서울에 이제 한국 와인 이제 협회 한국와인협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와인스쿨에서 양조학을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여기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대학교, 지금 유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동대학교 와인발효식품학과에 이제 편입학해서, 만학도로 편입학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버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실무로 다져져 있던, 그래도 이렇게 경험에서 다져져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부분이 좀 많았어서, 아버지랑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무첨가물 뭐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벌어졌던 게 조금씩 다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로 했던 날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각각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서 온전히 제가 혼자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에 만든 와인들이 그 다음 해 이제 품평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고 또 국가지정 술품질 인증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 라고 이렇게 좀큰 책임 그리고 또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벨얼리라는 포도하고 또 산머루 이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일단 과피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이 약간 루비빛,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고 향으로서도 약간 좀 온화한 향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머루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적색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뭐 붉은 걸 지나서 거의 뭐 암적색,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이제 내고 또, 안에 이제 이 과육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쓰고 텁텁하고 또 산미도 높은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향미 자체에서도 이 야생성, 야생에서 나는 그런 야생 나무향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동 안에 있습니다. 와인용 같은 경우는 완숙을 지나서 과숙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둘째 주가 이제 보통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011년도까지도 특품만 생과출하하고 그 밑에 등급, 상등급과 보통등급 같은 경우는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량 다 특품, 상품, 보통등급 할거 없이 전량 다 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보존료나 산화방지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추럴 와인 내지는 뭐 레드 와인을 좀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부분하고 이제 도매 유통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수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야생의 머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 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송이가 그렇게 포도만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알도 더 작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데, 대신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좀 묵직한 바디감, 무게감에, 그리고 색도도 좀 진하고 좀 텁텁하고 또 신맛을 내는 정통 드라이 와인을 만들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과육도 굉장히 적고, 또 으깼을 때 국물의 양도 일반 포도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비율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수확기가 3에서 4주 정도가 좀 늦습니다. 9월 마지막 째주 내지는 10월 첫주 정도가 될것 같고요. 색도 또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먹어보고, 내지는 이제 당도나 산도를 체크해보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와인 숙성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오크통, 나무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크통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숙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품종들은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이 더잘 나타납니다. 1년 내외로 조금 단기 숙성을 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탁한 원액을 바로 이쪽으로 들여와서 한달 간격으로 한달 정도의 이런 저온 시간이 이제 저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로는 맑은 술이 떠오르고 밑에는 아주 바닥에는 좀 뻑뻑한 술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약간 좀 탁한 층이 그리고 또 위에는 맑은 층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위에 맑은 술들은 맑은 원액끼리만 따로 모아놓고 밑에 탁한 층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하층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윗술 따라내는 작업을 한세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여과를 한 만큼 이제 좀 빛깔 좋은 원액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과기나 이런 물리적인 그 필터를 지나지 않음으로써 색도 조금 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향미 성분 또한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를 거친 뒤에 이 공간에서 1년 정도 이제 최종 숙성을 하게 됩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와인 살롱이라는 모임이 이제 그 와인 연구소가 있어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 산하 모임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출시되는 새로운 와인은 거기서 첫 번째 먼저 시험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서로 뭐 와인 지금 흐름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함께 하는 거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과 우리 영동 와인이, 한국 와인이 어떻게 매칭이 잘 어울릴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빔밥에는 스위트 와인이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 드라이가 동네 파전하고 또 너무 궁합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했을 때그 술을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장독에다가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나누고 잔치를 하셨어요. 웃기는 게막 막걸리 퍼듯이 바가지로 그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저게 막걸리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떠한 비결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엿기름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0: 모자란 가당은 약간 사카린 정도 넣고 포도를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뭐 한 달, 2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위에 붕 뜨잖아요. 이제 건더기가. 그럼 건더기를 떠내고 밑에 이제 그 액체를 소쿠리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차 잔당 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독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제 위에 맑은 액체만 떠서 주전자에다가 막 그냥 약간 이제 지금같이 투명하고 맑은 와인은 아니었겠죠. 약간 막걸리 같은 이제 조금 투박한 색깔의 띤 포도주였죠. 그게 최초로 저희 아버님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발효는 이 항아리인데 이그 입구가 큰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발효한 포도주를 걸러서 놔두는, 저장하는 포도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독을 묻어서 아구리가 작은, 그런 장독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나 이렇게 덮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포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같은 마을에 조금 아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버님 친구하고 아버님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 캔벨이란 포도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삼베보재기에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끊어서 땅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게 이게 넓혀진 거예요. 이제 들은 대로 만드셨고 하지만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포도주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또 용동대학교 발효 교육과에서 교육을, 공부를 몇 년간 이제 그 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만의 또 와인의 맛이 특이했고, 또 저희 아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와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이제 와인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의 그 시작은, 내추럴 와인의 시작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가 이 농사를 탈피해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게. 1점만 더 줄까 싶어요.
1: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길 떠널다 팔랑개비라 비상천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창 받아라. 그때요 조조 진중 조승상은 장대상에 높이 앉아 적격 대전을 앞두고 의기양양할지 군사 하나 보아되 강남 일척선이 황계밀차로 왔나니다. 즉시 받아 떼어보니 주유 굳이 맞자름에 벗어날 길 없던 차에 번양으로 양식준 가라 하니 행선하야 대진으로 갈 것이매 뱃머리에 청룡 황기 꽂은 뒤 양식배라 허였겄다. 초저영포 대휘호야 대열을 배설할지 주역을 많이 장만하여 장조를 호게 할 적은 조승상은 좋은 의관 홍사포

폭망하고 차고 소망하고 한디 강청창검은 우호 강차이라 혼자 좋아하는 말이 내가 이 장으로 황건동 닭의 머리를 비어 사해를 평정하였으되 다만 못 얻은 게 동남이라 장을 들어 강동을 가르치며 여봐라 주유 손고라 전실을 내은 모르고 대병을 한걸따 또 하구를 가르치며 여봐라 유비 제갈량아 감히 약한 손으로 대산을 흔들 쏘냐 버리고 불쌍하구나 제장군조를 가르치며 여봐라 내 제장 군졸들아 너희는 전시를 얻은 줄로 생각을 하고 주육을 많이 먹고 대전 시작하거든 승부를 결단하라 이렇다시 분부하고 장대를 들어갔니

들어. 다 같이 들어앉아 같이 서로 울음을 울지. 부모 그리워 우는군사 처제 생각을 은군사 동기간이 그리워 우는군사 어떤 군사는 술잔이나 먹고 이야기로 웃으는 군사 또 어떤 군사는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우선 뜻 끌러 술 한 잔을 퍼들고 한 손으로는 산적꼬치를 들고 고향을 무뚝뚜름이 바라보며 아이고 아버지 우리 고향 있을 적에는 이런 음식을 보면 부모님 전 농양을 하고 남은 음식을

이 밀어놓은 것이 말이야 소리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석으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거 준비하느라고 생 비릿땀을 흘렸시오. 거시기 에어컨을 아무리 떼도 말이야 앉아서 소리하면 나도 그 기온 때문에 기후가 그러니까 땀이 쫄쫄 나. 그래도 오늘보다 훨씬 잘했거든. 내가 연습할 때는 그리고 뭔 박수를 쳐. 그래갖고는 막 쾌감이 있는 겨우 안에서 이 벼르고 벼르고 이것들 하견 그날만 돼봐라 내가 다 그냥 기가 막히게 할 것이다. 아 이러고서 막 용을 썼더니 아 지난주부터 말이오 기운이 뚝 떨어지는 겨. 아 기온은 떨어지는데 기운이 떨어지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할수록 어렵구나 이놈의 것이 너무 벼르고 지랄하고 그렇게 해댔더니 그럴 게 아니오 생 땀을 많이 빼니까 진기가 빠지네 비오. 아 금방도 그냥 죽겄네. 아 그치. 그중에 또 처자식 생각에 내일 죽을 거니까 적벽대전에 내일 끌려가 죽을 거니까 전날에 그냥 실컷 먹게 해주니까 술 한잔 먹고 나니 그중에 박성환이 같이 그냥 아주 가정적이고 아주 심약한 놈들이 있었던가 지 처자식 생각에 울며불며 한번 울어보는데 이내서 룸을 들어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전장 나갔다 안 죽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아할 것이오. 요거 대목도 요새는 중중몰이라고. 이놈 저놈 말 들어라 나의 월제 좀 놈이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이러먹어서 막 세려 부시나 몰라. 이놈 저놈 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충청도가 점잖은 것 같아도 그냥 세려 부실 땐 또 용나없이 세려 부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 다시 군사들이 다음 날 있을 전장을 앞두고 술에 취해 자기 서름들을 꺼내놓을 적에 그때여 조승상은 정대의 높이 앉아 남편을 바라보니 까마구 하나 울고 온다 까옥 까르르르르 까옥 울고 오니 조승상이 껌먹우 소리를 듣더니 큰 한귀를 벗으되 월명상이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조금 이상하냐? 이 조조가 술이 취해가지고 나름 탁 달도 없고 껌껌한데 까마귀 하나가 따라라라라 까라라라 가는 걸 보고서 왈명성야 오자이기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안고 왈명성야 이렇게 정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왈명성야 왜 이렇게 흥청거리나 했더니 아 이놈이 술에 취했어. 그래서 실제로 저 어렸을 때 보면 저 어른들 저기 막걸리 한 잔씩 잡수면 이렇게 수염 나는 옛날 어른들이 곧잘 그렇게 시조를 흐거든. 시조를 하면 술에 취했으니까 동창이 말하느냐 이렇게 하지 동창이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게 생활 속에서 아마 그렇게 됐는 게 조조가 술이 취했는 게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아이 그렇지 저렇게 속을 아래야요. 얼마나 착해. 옆에 있던 유복이 하는 말이 월명성의 오작 유봐 유복이는 안 취했다니까. 월명성의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삼잡의 무지 가이란 곡조는 금일 임전시의 대단 불길한 징조로 소이다. 조조가 그 말을 듣고 분을 내어 어디 어찌 그런 요망한 말을 하는고? 조성상이 분을 내야 유복을 살해하니 근들어이 할 일이냐? 그때요 주선봉 황계는 조조 진중 화전차로 살갗이 쫓아 들어가겄다. 전의전체 전주세지 해주각세계 중천지 각선이 정우하라 각정이 발방할 광기 희청궁

들어올지. 그때야 문비 크게 외워 저기 오는 저 배로 오지 말라. 승상님 분부로다 황기가 묵묵보다 활로 쏘니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기하선 20대가 화포가 진짐 떼떼떼떼 나발소리 뒤둥둥 내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한 번에 우리 벌써 하려리 우르르.

난데 세 번을 부리면서 풍성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전선 뒤뚱용 총알 때 노석대 삼다리 행정망해가 불에 붕 기지는 팔팔 장화과전 궁전반배 바람수양도 동남철궁 강궁철존 호위장 장회장 사람들도 괭이 동너구 다발장구 징깽거리 웽기롱 징기롱 선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에 그저 모두

막히고 김에 키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무단히 죽고 숨이 그저 그저 시험 해보느라고 죽고 참말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나 죽는다 여바라 군산 놈은 오도 가도 못

빠져 죽고 또한 군사는 배전으로 우뚝 나서더니만은 내의 불길한 놈아 이놈아 날 잡아가거라 이놈아 간보니 조간하고 말부이 번쩍었나 귀할 손 사람이여 천할 손 인간인디 사람이 사람을 백만 군주를 물에다 이렇게 놓고 죽이니 너희는 잘 되기를 바랄 소니야 이 화전에 죽는다 이놈들 나서거라 이제라도 해보자 이놈들 나서거라 우리가 붐 화전 죽고 또한 군사는 내가 아남의 손에 장 맞고 살 맞고 두들겨 맞아 죽었으면 후회될 놈도 없고 내가 이될 줄을 알고 비상을 사서 주머니에 넣었더니라 비상을 찾더니만 아드득 깨물어먹고 무리가 붕 조조이신 숯빛이오 정욱이신 똥빛이나 장현은 활을 들고 서왕은 가래를 들고 황제협을 무릎을 쓰고 쫓아며 외난 말이 불구롱 포이군 놈이 조조니라 닫지 말고 쉐주거라 조조가 황급하여 입무렁 뽑아서 놓고 군사접을 아사 쓰고 조조 탄 말이 비상하다 부질없이 총로타가 화역진이 눈에 들어 몹시도 아린다

0: 考古说，哎呀哎呀哎呀嘿嘿，哎呀哎呀，여봐라운사들아，나의초판을타고둥동둥동떠나가느냐。아이고내가언제우리승상님모시고말을일러어디로도망을친단말이냐조조가황금아야가자가자어서가자까따가난똥싸고따어서가자오림산으로들고도망을갔습니다
1: 이앞부분에서박성환선생은제갈공명을찾아간유비가저잠깨기를기다리고있으니까장비가우르르쫓아가서불지르겠다고합니다큰일났습니다자기들싸움하는군사들만있었는데이제겨우책사한분을모시려고하는데이장비가산통을깨뜨리려고하는것이지요그때말릴때어떻게합니까현재야현재야하고말리지요그소리가저는이적벽가에서가장울림이있는소리같습니다이적벽가를바로나타나게한소리였다그래서그보성소리또는동초째소리이런데서는이걸세번네번을합니다현재야현재야현재야하고그러는데이이동백선생의소리에서는그냥현재야현재야하는데그아래로깔면서나오는이현재요가현재야가어찌나애절한지참모르겠습니다그래서이적벽가를들으면서가장아름다운소리였다그런생각을했었는데하여간이적벽대전까지죽고타령이있었고그리고이제뒷부분이있었지요이제갈공명이군사분발을하면서조자령은어디로가라장비는어디로가라그런데나중에관우가자기를부르지않으니까관우왜안부르느냐옛날에조조에게입은은혜가있으니까넌안되지않겠느냐절대내가그걸은혜때문에조조를살려주는일없겠다해서화영도로가게되지요이제하나하나그내목이나오는데이제여기에서이른바세타령이라든가또는군사점고타령이라든가이런기가막힌대목들이많이나오게됩니다그야말로적벽가의더듬들인데이런것들을잘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잘풀어나가는이박성환선생과그리고서영석선생의북이걸다시불러드리겠습니다큰박수로맞아주십시오
0: 조조가그렇게백만대군을거의대부분을적벽화전에서몰살을시키고들고오림산으로들어갔습니다들고들어갔다는말이뭔말인지아는사람들고오메그충청도사람이구먼예、네、어디요
2: 전대전입니다
0: 이그렇지대전사람들도그말을써들고뭐한다고하는게자꾸그런다는얘기죠그이동백이분명히그렇게했어요들고오림산으로들어갔습니다암상의시바래보니 풍남풍은

한 비는 장대같이 퍼붓는 뒤 창도 맞고 살도 찔려 부러진 장대 거꾸로 짚고 전동 전동 전동 불쌍해야 못 부었다. 조승상이야 자꾸 웃겄다. 아이고 승상님 백만댁을 몰살시키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었사시오? 주유와 제갈래가 개교를 몰라 이런 험한 곳에 여 일포금만 갔단 날 여 남은 폐군장졸 하나나 살아가겠느냐? 사면 숲속에 불이 번쩍 방포 뿡! 한장손 나온다 얼굴은 형사

부자룡에 용받아라. 화통이 번뜻하니 이라부 달려들어 서장을 얼러 남북장 메고 중앙장 얼러 얘가 땡기러 내가서 얼른 오면 제가서 땡기렁 대고 널랜새 뻥차듯 물은 불 떼듯 두꺼비 파리 잡듯 좌우로 쳐들어갈 때 조조의 장조

바라보더니 초조하하 중관이 허는 말이 승사님 또 웃었으니 큰 전통 났소. 이 말이 지든 마든 내 곳 소리가 쿵 헌장수 나온다. 얼굴은 먹장가 꼬고리는 나박수염 사모장 장을 눈 위에 번뜩 들고 우레 같은 큰 소리 병력같이 뒤지르며 나오는 디 내 이름 조조야 쥐 같은 대정놈아 내 이름 어디로 간다. 함부로 통소리 나는 새도 내려지고 낙연잎도 떨어진다. 조조가 실성아야

떡이요. 먹는 떡이냐? 아니요. 한번 호통에 많이 쓰러지는 장비장이 떡이요. 아이고 무서운 떡이로구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미국 역

고도가 자꾸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가다 보니 요새 서편제나 동편제에 있는 세타령이 참 좋습니다.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은디 북쳐. 이렇게 아주 가련하고 청승맞게 멋진데 이 세타령은 저는 그걸 채택하지 않고 이동백 선생님 세타령을 합니다. 요 대목에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이때마 참 어느 때 녹음방 조준 때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각새 떼새가 들어온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 천대붕이 문왕이 나겨 시사 기선 조영우 봉왕이

전통앵무새 생중장행어 수고라노 하여 울새 체란새 글자를 누가 전어리 거인성석이로이 성성제 열려마저 개척도두연이 개척도두연이 요서멍을 놀랬게야 박효지사 무게거리 수레로 주공동정 돌아드니 밤녀 후지와

천미연의 소리에 장이 문전 깨뜨렸다 적지 당강같이 세종에는 봉왕이 세종에는 봉왕이 자 무슨 새가 우느냐 저 무슨 새가 울어 자 뽁뽁이가

구두쇠가 운다. 초경 이경 삼사오경 사람의 간장 흘러기려고 부두쇠가 운다. 사람의 간장 흘러기려고 부두쇠가 운다. 이 산가야 뽀호 저 산가야 뽀호.

양로지평 다다라 불로와 의한하며 종이 여자오되 군불책정이면 이북으로 여적하여 남불지경이면 이지별로 여적하여 돌불가영이면 이지별로 여적하라 하였으니 남은 군사 점고라 하여 보사이다. 그리하여라. 영이 나니 정욱이 기두르며 큰 소리로 외난 뒤 점골합신다. 흩어진 군사 모아든다. 갑옷 벗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파리야. 우리 고향을 언제 갈 거나. 아 이렇듯 녹음을 울고니 조승상이 분할래야. 사생이 유정커녕 복성이 웬 말이냐. 만일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아리라. 정후기 호명하여 군사 이름을 부르는구나. 일대장의 안희명이 물고야. 안희명 가죽다니 아까 놈 죽었다 또 불러라. 좌사 전총의 장도세. 예. 상헌다리 웬길 수 없어.

식당에 가서 부모님과 처자를 상봉 올 거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견이 어디 있느냐. 이리 오니 옆에 있던 동무들이 한 번에 모두 난지면서 우는 말이 때 아닌 동남풍에 모르시오. 눈치도 모르고 이리저리 다 죽이고 혼자 살려 어쩌려워. 파총의 진호역이 허여기가 들어온다. 뻥치어서 짊어지고 군복 벗어 팔에 걸고 부러진 창대

0: What is the chemical makeup of humans?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그 학장 스님께서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색수상행식 오운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육체적인 면은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수화풍.
1: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같은 사대 원소론이라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도 서로 다르고 시대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동일하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런 업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1: 사실 이제 현대에서도 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0: which was done her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n amazing thing that came out of that was that they were able to make amino acids, which are the building blocks of protein and a key building block of biology. So that experiment just kind of opened up the field. It made it look like the ability to make the molecules of biology could be quite easy. Modern views of the Miller-Urey experiment have been changing, and so it's quite complicated to actually understand that. What would the effect on the early atmosphere have been? How long would those effects last? What exactly would the chemical changes be? So that's a very active area of investigation. So if you really want to think about and understand how life got started on the early Earth, it's really a problem in chemistry.
1: Through the experiment, Miller and Urey were able to make amino acids. But why should we get excited about amino acids?
2: 제일 왼쪽에 계시는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이 제가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었고요.
1: We talked to a biochemist who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do chemical research.
2: 이제 화학자의 시선으로 생명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 현재 생명과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입니다.
1: Why is the discovery of amino acids a big achievement? What exactly are amino acids?
2: 이 아미노산은 크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이제 몇몇 아미노산은 거기에 황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체 분자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자 우리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Amino acids are formed from different combinations of carbon, hydrogen, oxygen, and nitrogen atoms. A long string of amino acids creates protein that the human body needs.
2: These amino acids connect them well and make us what we call a complex cell structure. 이 20가지의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는데요.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가지는 화학적인 성질이 다 다릅니다.
1: Using computers, these researchers are looking at how amino acids are linked and ways to unlock the secrets of protein. What's the most intriguing element to them?
2: 일단 딱 한 개만 꼽아야 된다면 탄소일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주로 생체 분자를 연구하고 있는데 생체 분자는 기본적으로 다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소를 꼽는다면 탄소.
3: 애초부터 아예 지구상에 탄소가 없었으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생명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Amino acids are
1: This lengthy and complex string of molecules is the chemical formula of the elements that comprise our bodies.
3: Complex
1: Carbon is number 6 on the periodic table and easily bonds with other atoms, making it the

미술사에서 언급하는 그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작품들과 작가들을 수용하는 곳이 어쨌든 박물관 미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전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박물관 미술관의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문의 어떤 조리로서 존재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 여기 왔을 때 이제 박물관 학이라고 그냥 있다는 걸 알았을 정도니까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질문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까 이제 인터뷰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관람자들이 모두 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동시대 박물관의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경향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오픈된 말 그대로 누구나 와서 즐기고 그날 하루의 여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유의미하게 보내고 귀가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여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돌이켜보면, 이제 지금에 와서 학자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박물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living organism이란 말을 쓰는데, 살아있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유기체라는 말에 더좀 방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사회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의 형태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임무 책임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그냥 유물만을 갖고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유물이 잠들어 있는 모습만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그 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물이 전해주는 메시지만을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유물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나라고 하는 관람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을 직접적으로 언어로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시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무언의 소통으로. 그리고 그것이 박물관 미술관이 이제 의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폐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어떤 엘리트들만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열려있는 개방적인 곳으로서 관람자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지금 이제 전환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유기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람자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요구가 있는가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은 계속 그에 맞게 생장을 거듭해 나간다는 거죠. 그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그 스폰서십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하는 뮤지엄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물관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아이콤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국제박물관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모든 박물관들의 수장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콤 위에 유네스코가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산하기관이 아이콤인데, 아이콤이 주기적으로 뮤지엄 데피니션이라는 거를 이제 수많은 공청회와 의견 취합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definition, 그 정의에 맞춰서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들이 그 definition에 맞게 자신들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혹은 내규라든가 운영 방침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수십 년간 박물관 미술관 정의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러니까 정의가 꽤 길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non-profit이에요. 비영리.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은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항구적인 봉사기관이다. 이게 대전제였어요. 모든 정말 좋은 미사여구들보다 앞에 나오는 게 비영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2022년에 새로운 데피니션이 이제 십몇 년 만에 새로 나왔는데 그때 non-profit이 not for profit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국제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이 일정 수준의 이익행위, 그러니까 이윤지향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운영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한 단초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이 입장을 못 하게 되면 입장 가장 기본적인 수입이 입장 수입인데 입장 수입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물론 사립은 또 다르지만 우리나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은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기업의 스폰서십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있는 분야의 기업이 어디냐 하면 화석연료 기업들이에요. 특히나 정유산업 쪽입니다. 자연파괴를 일삼으면서 돈을 벌어서 일부의 돈을 후원금으로 주고 자신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이걸 이제 소셜 라이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허를 받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아까 사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행위자 네트워크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나 또는 뭐 어떤 신유물론이나 어떤 이런 이제 그 비인간 존재, 그 비인간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했느냐. 왜냐하면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박물관 미술관은 인간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말 그대로 데카르트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어져 왔거든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이. 하지만 거기에 제동을 건 이가 라투르잖아요. 그러니까 We have never been modern이라는 그 유명한 저작물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박물관 미술관 인간 행위자들의 존재를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학생분들이 동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수자로서의 본분 중에 하나는 그 학자로서의 아날로그적인 마인드? 이거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현재의 어떤 관심사라든가 혹은 어떤 이야기거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계속 행복하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야기한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쓸 때의 행복감은 점 같았고 괴로움은 선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멈추지 않는 선 같았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책임감과 부담감과 그런 어떤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은 선같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뭔가 하나를 끝냈을 때 그건 제 연구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결과물이 다른 이들에게 평가가 잘 받았을 때 그때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짧게 끝나요. 보통은 이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그걸 동력이라고 한다면 제 동력은 굉장히 지속성이 짧은 거겠죠? 지금 현재의 입장, 저의 입장에서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뻔한 말이지만 제 가족과 학생들이에요. 네. 특히 학생들. 네. 다만 학생들하고 제가 많이 교류를 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교수자로서나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이 있다면 한 발만 앞서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보다. 내가 한 발만 앞서 나가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최대한 많이 겪어보자. 내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전해주자. 대신에 답은 가르쳐주지 말자. 본인들의 힘으로 이겨나가게끔 하자. 라는 부분. 저는 그게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개인한테는. 그리고 그런 과제를 줄 수 있는 성장하, 그 정도로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제가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서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재성 씨.
1: 아, 네, 교수님.
0: 뭐 그렇게 사색에 잠겨 있어요?
1: 와, 서울 시내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0: 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 예전에 이제 그림 작품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래요. 그림이래요. 그런 사실적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1: 어? 뭐죠?
0: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거기에 네노라는 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가 있거든요.
1: 제옥이랑?
0: 제옥이랑 파라. 네. 제옥시스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파라시우스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림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죠. 지나가는 새들이 포도 그림을 보자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죠.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1: 게임 끝났지. 제옥시스가 이겼네요.
0: 네. 그래서 제옥시스가 당당하게 파라시우스한테 너 그림 보여달라. 그랬더니 파라시우스가 저기 있다. 커튼을 거두려고 하는 순간 아차차.
1: 왜요?
0: 속았다.
1: 왜 속았지?
0: 파라시우스는 커튼을 그렸던 거예요.
1: 대박 사건.
0: 이제 후대에 이제 파라시우스의 커튼과 제옥시스의 포도를 조합해가지고 같이 패러디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홍제천에서 우리 아트앤드 시티랑 어울릴 만한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0: 오늘의 테마는 홍제천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1: 아, 홍제천을 따라서요?
0: 네.

0: 되게 아기자기하다.
1: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어.
0: 여기 꽃 피면 더 예쁘겠다.
1: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살짝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카페이기도 한데 네. 갤러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 아트앤드 시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0: 짠!
1: 이게 뭐죠?
0: 여기 김건우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작가들을 네. 위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주신대요.
1: 야,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0: 그러면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감상하고 네, 네 뭐 일석이조네요.
1: 일석이조네. 아, 일석 한 3조 되겠는데 여기 밖에 홍제천을 걷다가 자연경관을 보다가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작품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데?

0: 지금 전시하고 있는 김건우 작가는요, 동화 속에 사람들이나 동물들 그런 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동화 속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 무섭고 눈 마주치기도 두렵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그런 작가들이 꽤 있어요. 많은 작가들이 실제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림 속에 자기의 도플갱어를 그려놓든가, 외로우니까 그림 속에 친구들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또 페르소나를 또 투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로사로이도 뭐 그림 속에 도플갱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피카소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보테로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이 그림 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 놓고.
1: 페르소나를 안에 뭐 넣어놓거나 친구를 만들어 놓고.
2: 근데 저거는 제가 많이 본 그림인데? 저거 뭐지?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로 봤거든요. 그 플란다스에게 거기 여주인공
0: 그런 것 같네요.
2: 아로아?
0: 예.
2: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는데?
0: 화트라시도 있겠죠.
1: 개가 왜
2: 아, 여기 있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그쵸, 그림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작품은.
0: 그렇죠, 작가님이 파트라슈를 그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2: 그럼 이게 또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우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글쎄, 요게 페르소나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저 네로 같은데. 이제 네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루벤스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2: 죽어요?
0: 네, 슬프게 죽어요. 그래서
2: 그래요?
0: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펑펑.
2: 저는 그것까지 못 봤어요.
0: 작가님이 화가다 보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은 것, 그거를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이에요.
2: 추측인 거예요.
0: 네, 그렇죠.
2: 작품을 이렇게 쓱 보니까 약간 저는 이게 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0: 정말 아이처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자기가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 그래요?
0: 네. 정말 피카소도 모든 사조와 그림들 다 답습을 하고도 결국은 피카소조차도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여긴 아닙니까?
1: 아니에요.
0: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시는 거 보면 봐도 그냥 상인분들이시고 주민분들이시지 여기에 예술 작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반전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달라진 세상을 구경하실 거예요.
0: 아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그냥 건물 아닌가요?
1: 여기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2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3층서부터 5층은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네. 여기에 내려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0: 아니 근데 지하에 내려가면 그냥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가보시죠.
0: 아 예, 한번 너무 궁금한데 진짜 뭐가 있지? 와 이게 뭐야 이게?

0: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원래는 이곳이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2019년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곳이 병자호란 때 환양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작품들도 만들고,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화합하는 공간이래요.
0: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홍제의 마니차라고, 네. 티벳의 마니차를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1: 티벳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원통에 새겨가지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0: 네. 요 글 보니까 이제 막, 네. 막 시민들의 글도 막 적혀 있어요. 왔다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일만 있길. 과연 어떤 뜻이 담겼는지 오늘 또 작가님이 여기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죠. 그래.

0: 어디 홍제위원회 총 디렉팅을 하셨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장석준 작가님이십니다.
1: 네.
0: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작업을 창작하는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홍제위원 같은 공공예술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0: 여기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죠?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1: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유진 맨션이라는 그 건물이 지어줌으로써 단절됐던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단절됐던 것은 홍제도 홍은동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분리하는 단절 있었지만 이 홍제천을 네, 가로막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공간이 무언가를 연결해내는 하나를 이어내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냄이 사람들이 단절됐던 어떤 정서적인 면까지 이어가는 어떤 마음의 통로 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산책이라는 경험 안에서 이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진상가 지하를 이루고 있는 이 필로티의 지하 공간을 그 산책로라는 통로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그 산책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는 시작으로 저희 그 홍제위원 그 기획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아,
0: 저도 이제 살짝 걸어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1: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 사는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작품, 그런 예술을 만날 수도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감사함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게 가깝지 않고 갤러리가 그렇게 가깝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공간에서 느꼈으면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만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잘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밖에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고 과거의 건물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안은 굉장히 미래적이란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명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어둠과 빛,
1: 네,
2: 그리고 일과 월은 양과 음,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네,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되게 이질적인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이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현재라는 그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작업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0: 저는 아까 뒤에 저 터널같이 보이는 네, 저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1: 어떤 점?
0: 저는 약간 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네.
0: 약간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거 네,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저 위에를 이렇게 디귿으로 만들어놨어요.
1: 네.
0: 밑에가 디귿이 되면서 하나의 네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0: 우리가 위에를 만들고
1: 네,
0: 밑에 자연이
1: 네,
0: 만들어져서 네, 결국엔 하나로 됐다.
1: 네.
0: 저 그렇게
1: 좋은 해석인데요. 명이라는 작업 안에서도 홍제천에 비춰지잖아요.
0: 네.
1: 이 천은 사실 언제부터 흘렀을지 모를 고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에 있는 것을 다시 비춰주는
0: 아, 네,
1: 네, 스크린의 역할을 스크린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어떤 고대의 시간을 담아서.
0: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 이렇게 좀 더 도시 생태계에서 그 확장돼서요. 도시와 그리고 이 자연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 도시의 녹지 공간.
0: 녹지 공간.
1: 네, 녹지 공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과 그런 환경의식 그리고 예술의 어떤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네, 좀 해석해 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작가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일상적인 공간을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0: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공장 노동자였는데 퇴근 후에 뭐 딱히 뭔가 꿈이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재밌는 걸 많이 찾아다녔던 거죠. 근데 인터넷 공포 게시판에서 재밌는 놀이를 하나 합니다. 릴레이 소설이라고 이름만 봐도 약간 감이 오시잖아요. 댓글창에서 여름에 릴레이로 쓰는 거. 근데 릴레이 소설의 단점이 저는 나름 재밌게 넘겨줬는데 뒷사람이 재미가 없을 때 답답함. 그래서 뒷내용까지 다 쓰자는 욕망이 들어서 우연히 있다 글을 썼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너무 기분 좋아서 일상에서 없었던 경험, 약간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그 느낌을 처음 느껴서 댓글 중독이 되었고 열심히 매일같이 글을 써서 1년 반 만에 300편을 쓴 겁니다. 이렇게 300편을 썼더니

저는 약간 극단 같은 경우는 번역했을 경우는 그게 느낌이 안 살 경우가 있는데 저는 번역을 쉽게 하실 수 있고 쉽게 했을 때도 이야기 자체 퀄리티는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내 글이 먹힐까? 이 궁금함 그리고 먹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이걸 계기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서서히 이제 끝내고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게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항상 인간의 나쁜 점만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인간의 좋은 점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좋은 점이 담긴 인생박물관이라는 책을 이제 작정하고 써서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바람은 호불호가 없지 않을까. 기존 제 책은 호불호가 좀 심해서 보다가 좀 마시는 분도 꽤 제가 몇 번 배웠었고 또 너무 무서워서 읽다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꽤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쯤 갖고 싶다는 이런 욕심으로 그 책을 냈습니다.

계속 시도 중인데 실패 중이죠. 그러니까 제 최고 기록이 글자 수 기준, 우리 한국어 글자 수 기준으로 2만 8천 자가 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럼 장편 몇 자예요? 물어봤더니 18만 자라고? 그럼 아직 택도 없네? 그래서 아직 실패 중인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장편 쓰는 게 어려운데 다른 작가분들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을 많이 잘 쓰세요? 그분은 아무리 짧게 쓰려고 해도 길게 써진대요. 사람마다 그게 좀 타고나나 보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나는 단편잡이로 태어났고 그분은 장편잡이로 태어났고 오른손 쓰는 걸 연습해서 하는 것처럼 저도 장편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양손잡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노포의 아저씨들이 한 아버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쥐어짠다. 술에 취해 잘 안 돌아가는 머리지만 최고의 한 줄을 완성하고자 애쓴다. 그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그게 된다. 배에 나온 남자는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해도 감이 오기 시작한다. 아버지들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한 아버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싶다. 한 아버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할 게 많은지 알려주고 싶다. 한 아버지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말해주고 싶다. 한 아버지는 그저 위로하고 싶다. 한 아버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고 싶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에서 배 나온 남자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드디어 깨닫는다.

짧기 때문에 사실 캐릭터의 감정 이런 걸 조금 전달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하거든요. 영화 속 드라마나 이런 장면 봤을 때 주인공이 나 화났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또 와닿잖아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말로, 그러니까 작가의 지문으로 누구는 분노했다 하는 것보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캐릭터의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약간 짧은 지면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고, 또 문장이나 이런 설명, 이 상황, 이 이야기에서 세계관 같은 걸 설명할 때 작가의 지문으로만 설명하면 되게 좀 지루해져요. 근데 이걸 약간

어느 정도는 캐릭터의 대사로 조금 넘겨주는 편이 좀 덜 지루하게. 내가 하고 싶은 설명이 있다면 캐릭터의 대사로 약간 넘겨줘라. 그리고 마지막 초단편 소설. 그리고 초단편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모든 소설에서는 전 반전 결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가 벌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아세요. 뒷내용 예상하십니다. 예상 못할 결말을 던지고 이 예상 못할 결말이 말이 되도록 앞으로 돌아가서 복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못한 결말을 맞이한 독자가 뭐야 하다가 아 그게 그래서 그거였던 거야? 약간의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이상 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평생 꿈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사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자 이 마인드로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굶어 죽지는 않고 또 좋은 운이나 사람들의 마음 도움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그렇게 사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이제 활용되어서 인생이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 나는 앞으로도 꾸준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고민할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면은 아마 앞으로도 적당히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꿈이나 목표를 상정한다기보단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0: Veteran actress Im Soo-jung made her debut as a producer and was deeply involved, starting from the planning stages of the project.
1: 작은 영화 혹은 좋은 영화에 힘을 실어주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고요. 또 프로듀서로서 이 영화가 가야 할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역 배우들이 현장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소희 누나 배우를 많이 챙겨주시면서 이 현장을 크게 품어서 가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0: Actress Park Soo-hee played little sister Soo-hwan with imaginative flair.
2: 아무것도 없는 곳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매우 막막하긴 했지만 수환이는 이런 감정일 거다라면서 감독님이랑 감정 얘기도 많이 했고요. 혼자서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여러 번 그래도 해보다 보니까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Yuna took on two roles, Soo-ryeon and Jae-in.
3: 일부러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각 개인의 환경 그리고 인생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적인 거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상하게 수련이를 연기할 때면 이쪽 쌍꺼풀이 없어졌다가 또 제인이를 연기할 때면 또 쌍꺼풀이 다시 졌다가 뭐 이런 여정도 에피소드 있는 것 같습니다.
0: An original worldview, nuanced acting, and the discerning eye of producer Im Soo-jung,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K's story focuses on this character in The Second Child. Kumok, a mother who has suffered shattering losses and remains fearful.
4: 그런데 그 애가 무서워요. 수아니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0: After Jane appears, she deals with the worry that she might lose her youngest also while trying to confront her family's secret. Actress Im Soo-jung portrays a multi-dimensional character conveying a whirlwind of emotions.
1: 금옥이라는 복잡한 인물이고 영화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0: It was her first time playing a biological mother since her acting debut. And it's said she not only played the role convincingly, but also displayed maternal caring off-screen.
2: 미숙한 부분을 캐치하셔서 또 알려주시고 어쩔 때는 진짜 금옥 엄마같이 느껴져서 더 잘 집중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Critics add, it's a chance to check out her character's devotion to family as well. A chilling and eerie mystery film.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모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찾는 일.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1: Highlighting Korea's position on the global stage. News Center. We bring you major issues in politics, economics, diplomacy, culture, and more. From timely, reliable on-the-ground reports to studio discussions for in-depth analysis. Discover the latest developments on News Center. Where does the momentum for the future come from? Step into the places where world-changing ideas are born. Bringing stories of innovation and challenge from each sector. We explore endless possibilities and vistas across Korea. Vibe in Action, K-Initiative. A global K-beauty roadshow, Beauty On and Off. Revealing beauty secrets to brighten up your daily mood. We try beauty items recommended by ordinary people, followed by honest reviews. Join On and Off as they search for their personal must-haves and pick up valuable beauty tips along the way. Get ready for a K-pop show that connects fans around the world. From captivating performances to powerful vocals and full band sounds. And special real-time interactions between artists and fans. The only interactive music show for K-pop fans. Simply K-pop. Stay tuned.
2: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 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부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문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Here's a tip. If you want to add an extra bit of politeness, instead of 가세요, say 가십시오. 가십시오. 가십시오. In Korea, if you want to transfer between buses and subways, there's something you need to have. A bus card like this. You can purchase and charge it at any convenience store or subway station, and it makes it easier for any visitor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in Korea. Let's see how to use it in real life by taking another look at Aaron and Alexa.
1: Hotel까지 어떻게 가요?
2: 버스를 타고 가세요.
1: 지금 몇 시예요?
2: 아침 9시예요.
1: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2: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1: 아, 네, 한우.
0: 종류가 많네요.